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성령의 강림 번역 김성인, 구성 차은경, 연출 최혜심.

0: 더 스토리 비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드라마 시리즈 중 세 번째 이야기죠. 오늘 우리 이야기의 화자는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달 전 예수님을 만났던 전직 로마 군인 가이어스이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 로마 당국에 의해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젊은 도둑 도비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이름의 헬라인 의사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그의 좋은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이어스와 도비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펼치는 동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제 이름은 가이어스입니다. 25년 동안 가이사의 명령을 받아 행진했던 로마 군인이었죠. 저는 로마를 위해 살인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후 저는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저의 괴로운 영혼에 평안을 주셨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셨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분을 섬겼지요. 제 친구 도베아와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누가라는 한 헬라인 의사가 그의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지요. 데오빌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2: 전 도비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둑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사랑과 자비 덕분에 저는 지난날에 대한 용서와 제 미래에 대한 사명을 받았죠. 가이어스와 제가 데오빌로에게 누가의 편지를 전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 그의 집에 머물러 주기를 청했답니다. 그는 누가가 이 편지에 기술한 사건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본 증인으로서 우리의 경험을 그가 속한 그리스도인 모임 가운데 나눠주기를 원했지요.

0: 도비야, 오늘 저녁 자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관한 간증을 전해주었을 때 난 또다시 감동을 받았어. 오늘 밤에 전해준 자네의 간증으로 인해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주님을 영접하고 있네.
1: 가이어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후로 25년도 더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리 삶도 완전히 변화됐죠.
0: 그래, 그리고 그 일은 정말 기적이었지. 그날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난 그 야관 침대에서 부러진 다리를 하고 숨어있던 자네를 발견했을 거야.
1: 당시 전 겨우 15살짜리 남자아이였어요. 강도짓을 하다 생긴 사고로 다리를 절고 있었죠. 이런 질문을 전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요. 가이어스, 그날 저를 발견하셨을 때 왜 제게 자비를 베푸셨던 거죠?
0: 자비라고? 그 당시 상황에서라면 난 절대 자비라는 걸 보일 리가 없었을 거야. 로마 군인들은 자네를 살려둘 정도로 자비를 베풀 자들이 아니었어.
1: 전 아버지께 강도에 대한 모든 것을 훈련받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얻되 증거 인멸하는 법을요.
0: 정말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그분의 사랑 말이야. 우리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1: 예수님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셨을 때 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의 두 다리로 바로 설 수 있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더 위대한 기적은 주님께서 저의 죄로 가득했던 영혼을 치유해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0: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전해야만 하는 이야기일세. 단순한 진리란 예수님께서 곤고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타는 듯한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1: 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데오빌로 형제가 지금 이리로 오시네요.
2: 두 분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내 루디아가 여기 두 분을 위해 약간의 다과를 마련해 왔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우린 별로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1: 오늘 저녁에 모임에 다시 왔던 그 사람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하지만 마르첼로가 보이지 않더군요.
2: 저도 그가 관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도비아와 제가 한밤중에 마르첼로를 만났는데 마르첼로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했고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혹시 그가 여기 찾아온 게 발각이 돼 상급 관리들에게 억류돼 있는 게 아닌지 염려되는군요.
1: 데오빌로, 형제님께서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바쁘셔서 그날 밤 마르첼로와 만났던 얘기를 자세히 나눌 시간이 없었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당시 그는 예루살렘의 젊은 사병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 순환 장면의 증인이었죠. 그 경험이 그를 매우 괴롭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0: 그날 밤 우린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침이 되기 전에 떠났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그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1: 마치 오랜 세월 그의 어깨 위에 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어요. 전 그날 밤 마르첼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났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3: 데오빌로, 여보?
4: 응?
3: 마르첼로라는 이름의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부엌에 있는데요. 그 사람도 당신과 함께 해도 되나요?
4: 물론 되고 말고. 안 그래도 방금 우리들이 오늘 저녁 모임 때 그 사람이 안 온 것에 대해 얘기 중이었는데. 잠시만 실례할게요. 제가 직접 가서 그 형제를 데리고 오죠.

0: 안녕하세요, 형제님들. 모두들 피곤하실 시간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해를 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1: 전혀 방해되지 않아요, 내 친구여. 이리로 와서 좀 앉아요. 그리고 차와 케이크를 좀 드세요.
2: 마르첼로,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저 혹시 아프셨어요?
0: 아니요. 저 하지만 사흘 전에 제가 모시는 백부장님 사무실로 호출이 됐습니다. 그 자리엔 세 사람이 더 있었어요. 두 명의 헬라인이었는데 은세공들이었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알렉산드란 이름의 유대인이었고요. 그들은 절 로마의 반역자라고 고발했고, 자기들이 제가 기독교인 반역자 무리와 만나고 있는 것도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1: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출신 관리인데,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지닌 듯 보이더군요.
3: 그 사람들이 형제에게 어떤 행동을 하던가요?
0: 예, 그냥 질문만 했어요. 그래서 전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줬죠.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그들이 전해준 나사렛 예수에 대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거든요. 백부장님은 어째서 로마 군인이 죽은 유대인 선생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전 예수님이 더 이상 죽으신 몸이 아님을 믿는다고 대답했죠.
2: 분명 그 말에 알렉산더가 매우 화가 났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1: 형제가 다소 담대하게 행동했던 것 같군요. 형제의 상급 관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으니까요.
0: 전 예전엔 단 한 번도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수시간 전에, 바로 여기 정원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한 후로 마음을 괴롭게 하던 짐이 내려지고 제 영혼은 마치 날개를 단 듯 가벼워졌죠. 예수님을 믿은 후 제게 일어난 변화는 제가 부인할 수도 배반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2: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픈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1: 영생의 선물은 우리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도 위대하고 소중한 보물입니다.
0: 저도 평생 대부분을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그토록 자유함과 확신을 갖고 상급 장교에게 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제게 더욱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1: 지금 형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지금 그분이 형제 안에 살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형제에게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말할 자유와 말할 내용을 주신 거였고요.
0: 성령님이요? 제 안에 계신다고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밤이 정말 늦긴 했지만 제게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물론이죠. 이 이야기는 늦은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형제님께 꼭 전해드리고픈 얘기예요. 그리고 형제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돼 있고 필요하신 듯 보이네요. 우리들의 기억 속으로 한 걸음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해 들어보시겠어요?

0: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른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가 받은 사명을 이루어내도록 확신을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니라. 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남기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을 지켜봤고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흰 예복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저희들 가운데 서는 것이었습니다.
2: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3: 이 일이 있었을 때 우린 모두 감람원이라는 산 위에 있었지요. 우린 예루살렘까지 반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돌아갔고 예전에 함께 지냈던 집에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명단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러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포함돼 있었지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만나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과 도비아와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도 함께 했었지요. 그 후 베드로가 그 모임의 대표자가 되었답니다.
4: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을 꾸준하게 섬기고 믿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되는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일들을 좀 처리해야 합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냥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성전 경비대를 이끌어와서 주님을 체포해 가게 한 장본인이었죠. 그 후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의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선출할 적절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0: 두 사람이 지명되었습니다. 유스도라는 이름의 한 남자와 마띠아라는 이름의 남자였죠. 모두가 기도하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뽑히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인물로 결정이 됐지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 2층 다락방에서 꾸준히 모임을 갖고 그동안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의 수는 나날이 늘어갔지요.
1: 모임 인원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 안드레.
2: 자네 말이 맞네, 요한.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로 오고 있어. 나다나엘과 내가 오늘 모인 사람 수를 세봤는데 여기에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 있어.
1: 자네에게 솔직히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의 소망 대부분도 그분과 함께 죽었었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이나 주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되지 못할까 두려웠네.
2: 나 역시 자네에게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네. 난 어떻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게 되는지 다는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기다린다면 이 권능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1: 난 주님께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걸 기억해. 주님이 하시겠노라 말씀하신 것은 그 무엇이든 이루셨으니까.
2: 나도 내면의 절망이 사라져가고 믿음은 점점 자라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힘이 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진심으로 말하는데 요한, 난 하루빨리 내 삶에 그분의 임재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
1: 그게 무슨 소리지, 안드레?
2: 꼭 폭풍 소리처럼 들리는데? 하지만 밖을 좀 봐. 나무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
1: 자네 주변을 봐, 안드레.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불길이 드리워져 있어. 자네 머리 위에도 나타났어.
2: 요한, 분명 성령님께서 지금 그분이 임재하셨음을 알게 해주시려 하는 거야. 자네 머리 위에도 불길이 있어.
3: 그 시각엔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급히 달려왔지요. 그들은 다락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답니다.
4: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우리의 본토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지?
5: 에헤, 저 사람들 모두 술에 취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라고.
6: 친애하는 유대 형제님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는 형제님들, 모두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절대 이 일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라 말씀하시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보시는 이 일은 요엘 선지자에 의해 수세기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1: 안드레, 안드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는데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 또다시 일어난 거야.
2: 갑자기 내 눈이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진리에 열리고 있어. 요한, 주님의 나라는 살아있고 지금 내 마음은 그것을 담아내기도 벅찰 지경이야. 그만,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봐. 그의 메시지는 매우 담대하고 명료해.
6: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께 놀라운 기적들과 경이, 그리고 예언들을 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계획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법자와 같은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을 살해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분을 일으키셔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메시아에 대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내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이 말을 남겼을 때 다윗 왕 자신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그는 바로 메시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남아계시지 않으며 그분의 몸도 무덤 속에서 썩은 채로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메시아로 세우셨다.

0: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행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지도하시며 악마를 쫓아내고 담대하게 우리의 간증을 전하며 곤고한 시간 중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계셨을 때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제한되셨지만 이제는 위로하시는 성령님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계실 수 있습니다.
1: 너무나 놀라운 얘기군요. 이제야 제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귀한 지식을 저에게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변치 않는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와 훈련을 시키실 것을 의지했고 날마다 거의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됐지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남겨두고 가셨을 때 그들은 주님의 위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들에겐 절망적인 소식이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당시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 가운데 오셨음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인도와 보호, 지혜, 훈련, 담대함,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의 친구이자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당하도록 보내신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0: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성령의 강림. 출연 고은정, 서령범, 서혜정,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번역 김성인, 구성 차은경, 연출 최혜심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Christ to the World Ministry 협찬입니다.
1: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날따라 아무리 헤매도 토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는데요.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러 땅에 떨어진 과일 하나를 이 멧돼지는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허겁지겁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고 눈도 밝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땅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땅 속에 있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고 또 파보아도 과일은 없었습니다. 발이 모두 부르터서 피가 나고 주둥이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한 멧돼지는 그만 벌렁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찾아 헤매던 과일들이 나무 위에 셀 수도 없이 많이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들이받았더라도 몇 개는 땅에 떨어졌을 텐데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멧돼지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최고요 전부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땅의 끝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자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지혜다 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누구보다도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지 않았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였을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 자신이 계획하거나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성향이 있죠. 어느 정도 안전된 상황, 안전한 지대에 안정되어지면 그곳을 떠나기를요 되게 두려워합니다. 불편해라 합니다. 거기 이것이 좋사오니 거기 머물려고 하지요. 예. 그러나 빌립은 불편하든 그렇지 않든 원하든 그렇지 않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막 광야. 사막 광야. 빌립은 내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빌립은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였습니다. 빌립은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빌립은 매 순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세웠죠. 성령의 안테나를 세우고 매 순간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인격체이시죠.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인격체 되시는 그 성령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또는 왕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지조차도 모릅니다. 말하고 있는데 말할 조차도 듣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요.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합니다. 근심케 합니다. 억누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로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가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민감하여 성령 충만하여 이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유연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렉시블했습니다.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어요. 레질리언스. 예.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예. 예, 고무줄을 갖고 왔는데 유연성이라 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예. 보이십니까? 유연성. 그런데 이런 고무줄이라 할지라도 유연성 있는 고무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이 고무줄이 더 이상 유연하지 않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되면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집니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오랜 신앙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되기보다 어느덧 딱딱해지고 그래서 부스러지고 끊어지는 겸손하고 적응하며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그 마음이 유연한 것이 아니라 딱딱해져 있지는 않는지 성경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영혼에게 준비된 사람을 보내시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어야 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듣지 않습니다. 사실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는데 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딱딱하다 보니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이죠. 항상 분주하나 준비는 안 돼 있고 유연하기는커녕

딱딱해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에 우리는 세상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에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한마디의 말씀보다 수많은 시끄러운 잡다한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귀가 시끄럽고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그 소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내가 아는 수많은 말들과 변명들을 중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교 전도에 참여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유소에서라든지 식당에서라든지 마켓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든지 길을 걷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회, 그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전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령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주 세밀하게 음성하십니다. 어쩔 때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그런 부드러운 어떤 산들바람과 같은 어떤 그런 움직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화하게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잃어버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말을 걸어라, 전도지를 줘라, 초청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변명하고 핑계하고 미루기보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이 전하게 하신 복음입니다. 성령이 전하게 하신 복음.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성경 본문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본문이 오늘 말하죠.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라면 이미 들은 대로 바로 이사야 말씀이죠. 이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하여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요, 구약을 설교할 때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해서 전하지 않으면요 거의 빵점 처리하는 그런 교수도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그 이사야의 주인공, 가르치는, 바로 지목하여 가르치는 바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빌립이 무엇을 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교회를 먼저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능력의 복음, 강력한 능력의 복음,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며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도록 붙드는 바로 그 진리의, 그 능력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복음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물론 이 또한 내 힘으로, 내 땀으로, 내 의지로 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매이고 붙들림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전도의 핵심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도 제 생각이나 누구의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예화나 감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이 강단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클래스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한 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과 내신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하죠. 그 믿음의 거침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냐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성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예요. 여기까지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내시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기쁘게 돌아갔다. 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그가 기쁨으로 그 나라에 돌아가였을 때 무엇을 하였을까요? 어쩌면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있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몇 손가락이 뽑아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가 3세기, 4세기부터 기독교 나라로 될 만큼 복음이 왕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기독교가 7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측하건대 성경이 그 이상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추측건데 어쩌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기쁨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그가 있는 곳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관료들에게, 아니면 지역사회에 만나는 사람마다 마켓이든 어디서든 곧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믿고 알게 된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내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 그 영향력은 한 세대를 넘어 한 나라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이들을, 한 번에 나라 전체를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먼저 복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베스킨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나와서 여러분 있었던 시간이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인 것 같죠. 물론 오고 가곤 하셨지만 한국에 머문 시간은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6년 동안에
사실은 오려고 하지 않아. 그 전쟁에 처참한 모든 나라, 이 나라가 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정말 죽은 시체가 널려있는 이 나라에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도 아니라 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여 그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이 한국 땅에, 누구도 오지 않은 광야 같은 폐허가 된 이 땅에, 친척도 없는 아는 사람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순종하여 이 땅에 왔었을 때, 여러분 6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인도했겠습니까? 제가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그 6년의 짧은 시기 사이에 한국에서 사역도 않고 사역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마음에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불타 전소되어 정말 길거리에 내앉은 그 가정에게 찾아와서 따뜻한 담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바로 예수 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로 김은생 목사님께서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무엇과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 청소년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오늘 60년이 지난 시간 오늘 이 시간까지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여전히 이 지역에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혈액에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나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따가 곧 썩어 없어질 헛된 영광이나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내 삶의 방향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회복되죠. 기쁘지 않으냐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본질입니다. 전도자의 본질. 이 본문에서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는 반드시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갔다. 빌립 집에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 그러니까는요, 사도 바울이든 누가 보든 아니면 믿는 사람이라도 빌립을 보면 뭐라고 연상을 하는가? 전도자, 구령자 빌립.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까?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사람인가? 그저 교회에 참석하는 교인으로 기억될 것인가? 전도자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 흠적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지나쳐 가버릴 것인가? 빌립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무슨 사명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덜 넓은 땅을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 교육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직위의 위치에 이를까? 좋은 회사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따를까?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 대해 그의 마음이며 그 삶 전체가
복음에 꽂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목적이자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그 찬양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사는 이유, 목적을 재점검해보고 재정리하고 정돈하여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는가? 존재의 이유, 목적, 즉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살기 위해서, 물론 모여서 재밌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교회처럼 싸우고 문제가 많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매주 또는 매주에 몇 번씩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또 힘쓰고 있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무엇이 아닌, 재미나 아닌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복음, 바로 그 복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앞으로 건물을 짓는 것도, 신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죽는 이유도 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빌립과 같이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스데반과 같이 순교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빌립처럼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적어도 순종하여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않든 그 복음에 호의적이든 호의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 모두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바된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전담 사역자나 목사가 아니어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막 존재감이 막 두드러지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그러나 그는 매일의 일상에서 한 가지 목적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다른 이런저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나 어떤 정치나 아니면 사회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면요,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여러분 조그만 fresh light을 밤에 이렇게 눈에 비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bother라고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성가심을 줍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밤에 자고 막 자려고 했는데 이렇게 눈에도 한번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모두 이렇게 한번 비춰보시오. 아, 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낮에, 한낮, 대낮에 여러분 fresh light으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똑같은 fresh light이지만, 똑같은 fresh light이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왜 그걸 켰느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거기다 추점하지, 그렇지 않아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진리 안에 성령으로 은혜 안에 충만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부수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상환아, 변찬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요, 하나에 꽂혀 있었습니다. 주님, 이 불강동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족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반드시 영혼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내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그런 헌신과 결단이 다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시지만 또 여러분 들으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씻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직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알기 원합니다. 그러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열다 내리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능력의 복음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구령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연민을 가지고 보내기 원하시며 마땅히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며 인도하기 원하실 때 제가 그런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려 나아가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얹어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의 사명이자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빌립의 삶의 수식어로 전도자 빌립이라 불렸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렵지만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내어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복음 증거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헌신하시는 귀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가족이든 친지이든 이웃이든 친구이든 그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마음에 품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 증거할 때
하루만이 아니라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1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인도하기 위해 포기치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찬양 부르심으로 이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헌신하시며 다시금 이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0: 아멘. 이 시간에 이상직 집사님 저희를 대표 기도의 심으로 오늘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성환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반드시 영혼이 있다는 주제로 소중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길에 성령이 준비하신 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전하게 하신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자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가운데 심신이 연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통하여 기도와 후원으로써 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2부 예배와 사랑의 리셉션 그리고 3부 예배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 지금까지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주일 예배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은 지역번호 02-355-7887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BBN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그럼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를 예배의 감격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BBN 방송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아주 귀한 방송 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돈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몇몇 기독교 방송이나 단체에서는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BBN 방송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능력 있는 광고주나 또 여러 단체의 입김으로 인해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방송할 것입니다. 이러한 BBN 방송국의 운영 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BBN 방송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리고 청취하실 때마다 저희 BBN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셨다면 더 이상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보니까 더 우리 어린이들 시시해 보이는데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찬양드리겠습니다.

0: 예, 찬양 잘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정순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예쁜 입술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작은 손 주셔서 예쁘게 모으고 기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용기를 잃었던 친구들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요. 죄를 지어서 괴로운 친구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0: 예,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어요. 친구들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미래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좋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옆에서 돌봐주고 책임져 줄 사람이 있나요? 또 여러분 옆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계실 만한 분은 있나요?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 예. 그러나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계시지는 못할 거예요. 친구들도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 아느냐 하면 우리 친구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계셔요.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날들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러면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한 가지 꿈을 꾸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 꿈을 이루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출발을 하자마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요셉은 끼워주지 않았어요. 요셉은 심심했어요. 형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 일찌감치 포기해라. 포기해. 너는 능력도 안 돼.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두려웠을 거예요. 겁도 났을 거예요. 이제 나는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가 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꿈을 쉽게 바꾸거나 포기해버린다면 그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경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1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는 것이 소원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지 못한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마라톤에서 1등에게는 월계수관을 씌워주지만
2: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린 꼴찌에게 다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를 묻지 않으시고 맡은 일에 얼마나 최선과 열심을 다했느냐를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둘째, 농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요. 열심히 일하거나 땀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일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해요. 노력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농부는 열심을 부리지 않아요.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지도 않아요. 여름에 다른 사람들이 피서를 간다고 야단법석을 떨며 곡수도를 가득 메워도 농부는 가꾸는 일을 두고 놀러가지 않아요. 자기 할 일을 끝까지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올 한해는 십자가 군병처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경주자처럼 규칙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며 농부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할 일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약속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이 한 해가 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지도 아니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미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찬양 배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찬양은 주의 곁에 있을 때라는 찬양 다 함께 배우겠습니다. 김미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그래, 오늘 주의 곁에 있을 때 이 찬양을 배울 텐데요. 자, 이 곡은 멜로디가 굉장히 쉬워요.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곡이에요. 자, 1절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보죠. 시작.
4: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 자, 오늘도 우리 신유지 선생님하고 함께 할 텐데요.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번에는 네 마디 말고 여덟 마디를 한번 불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했어요. 아이고 벌써 뒤에까지 부르려고. 자, 처음부터 지금 한 곳까지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자, 음정을 틀리지 않도록 악보를 잘 보고 불러보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선생님이 거기 끝까지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맨 처음부터 우리 끝까지 1절, 2절, 3절 이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자, 가슴을 딱 펴고 바르게 앉아서 입을 참새들이 찍찍찍 하듯이 아주 크게 똑같이 벌려서 불러보죠.

0: 주혜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
1: 안녕.
2: 예, 이제는 동화 듣는 시간이에요. 재미있는 동화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화 듣는 시간이에요. 동화 선생님.
3: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그래요. 우리 친구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이 시간에 얼굴이 빨갛게 된 원숭이라는 동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산에는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머루, 달래, 돌배 등 여러 가지의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4: 우리를 맛있게 따먹어주세요
3: 하고 속삭이는 듯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운동회가 열리는 산동네 동물 식구들은 가슴이 부풀었어요. 여러 동물들인 제각기의 능력대로 실력을 겨누게 되었어요.
5: 누가 권투 선수로 나갈래?
3: 하며 신술장인 너구리가 말했어요. 서커스단에서 여러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재롱을 부리던 캥가루군이 탁탁 펀치 소리를 내면서 날씬한 몸에 눈을 반짝이며
4: 내가 나가야지
3: 하며 나갔어요.
6: 멀리 뛰기엔 누가 나가지?
3: 하자 껑충껑충 띠뛰기를 잘하는 타조가 선수로 나갔어요. 그 다음은 농구 선수의 차례가 되었어요. 동물원에서 여러 어린이들 앞에서 멋진 모기를 보이던 물개팀이 농구 선수로 나왔어요. 달리기 선수로는 아프리카의 넓은 들판을 쏜살같이 다른박질하던 치타군이 나왔어요.
6: 자, 이번엔 마라톤 차례야. 누가 선수로 나가지?
3: 하자 옛날에 실력을 같이 겨루었던 느림보 거북이와 토끼가 출전 신청을 했는데 저마다 이긴다고 말했어요. 동물들은 마지막으로 철봉 선수인 원숭이에게 가서
4: 너 출전해야 되잖아
3: 하니까 원숭이는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4: 난 할 수 없어.
3: 깜짝 놀란 다른 동물들이
5: 너는 나무도 가볍게 잘 타고 멋진 재주를 부리니 철봉에선 틀림없이 금메달감이야. 어서 유니폼을 입고 나가봐.
3: 그러자 원숭이는
4: 어떤 똑똑하다는 사람이 내가 곧 사람이 된다고 말했어. 그러니 째짜게 어찌 너희들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겠어? 난 싫어.
3: 하고 입을 딱 벌리고 동물들을 향해서 침을 탁 뱉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총총 걸음으로 산 아래 고개를 내려갔어요. 산동네 여러 동물들은 원숭이의 행동에 눈이 동그래져서 서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산 아래 산골짜기에는 나지막한 초가집 마을이 나란히 있었고 지붕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가 보기 좋게 널려 있었어요. 돌담에는 커다란 호박이 누렇게 익어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원숭이는 신나게 캑캑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5: 나도 이제 저 초가집 같은 데서 살게 될 거야.
3: 그때 초가집 안에서 두 사람이 원숭이가 대문 안에서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
4: 옳지 됐다. 저놈을 잡아서 동물원에 팔자
3: 하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어요. 두 눈을 부릅뜨면서
5: 이놈 마침 잘 됐다. 네 놈은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지만 몇천 년간 아직 원숭이가 사람된 것을 본 적은 없어. 짐승이 사람 사는 마을로 왜 왔어?
3: 하고 동작이 빠른 원숭이는 얼른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껑충껑충 네 발로 정신없이 달아났어요. 너무 혼이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원숭이의 얼굴은 다 빨갛게 되었어요. 정말 혼이 났거든요.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쫓겨난 원숭이는 헐떡거리면서
4: 그래, 역시 나에게는 산동네 여러 동물들이 즐겁게 사는 곳이 어울려
3: 하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에서 재밌게 놀고 있던 여러 동물들은 아래에서 힘없이 올라오는 원숭이를 발견하고 쳐다보았어요. 전에는 그렇게 방과하던 다른 동물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4: 우리에게 잘난 척하던 놈이 온다. 저놈이 곧 사람이 된다고 잘난 척했었어. 우리 저 녀석을 혼내주자
3: 하며 모두들 찬성을 했어요. 곰이 큰 손으로 산 위로 올라오는 원숭이 꼬리를 휙 붙잡았어요. 깜짝 놀란 원숭이는 겨우 빠져 도망을 쳤는데 그때 꼬리가 잡혀서 빠져나오면서 너무너무 애를 썼기 때문에 엉덩이도 빨갛게 되었대요.
2: 원숭이의 엉덩이가 왜 빨갛게 됐다고요? 이제 알았어요? 예, 재미있죠? 예, 이제는 하나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암송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암송하겠어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암송해 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여기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새 계명이 뭘까? 응?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다 주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암송하도록 해보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2: 서로 사랑하라
1: 서로 사랑하라
2: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2: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2: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1: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2: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2: 서로 사랑하라
1: 서로 사랑하라
2: 내가 너희를
1: 내가 너희를
2: 사랑한 것 같이
1: 사랑한 것 같이
2: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2: 요한복음 13장
1: 요한복음 13장
2: 34절 말씀
1: 34절 말씀
2: 예. 말씀이 짧고 외우기 쉽죠? 그죠?
7: 네.
2: 좋아요. 이제 한번 한 번만 더 하고 한 명씩 한 명씩 외워볼 거예요. 알았죠? 정말 외우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2: 서로 사랑하라
1: 서로 사랑하라
2: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2: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 너희도 서로
2: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1: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2: 누가 외워볼까? 외워볼 사람? 이번에 미성이가 한번 외워볼까? 자, 미성이가 한번 외워보자. 시작.
8: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2: 야, 잘 외웠어요. 이렇게 잘 외웠을 때 우리 박수 치는 거예요. 아, 잘 외웠어요. 자, 이번에는 수진이가 한번 외워볼까? 시작.
9: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2: 이번엔 누가 외울까? 혜진이? 그래, 혜진이가 외워보자. 시작.
10: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2: 야, 너무 잘 외웠다. 이번에는 우리 희진이가 외워보겠어요. 예쁜 희진이. 시작.
1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2: 예, 그래요. 이제는 이것을 다 같이 외워볼까요? 잘 외울 수 있어요?
1: 네.
2: 좋아요.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2: 예, 이 암송할 말씀대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겠어요. 오늘 드릴 찬양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방송을 듣고 미래의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려운 여건에 빠져 있어도 그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입은 한 여인을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했죠. 어느 성경 공부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자기 사연을 나눴답니다. 한 번은 제 멋대로 사는 사랑하는 딸이 돌아왔지만 딸의 행동 때문에 같은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리고 난감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또 다른 한 분은 오랜 병과 노화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차도가 별로 없어서 낙심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날 함께 공부했던 성경은 마가복음 5장이었는데요. 공부가 끝나면서 그분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분명히 느껴졌다고 합니다. 5장 23절에서 병든 아이의 아버지 야이로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어린 딸이, 이 야이로가 하는 말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오랫동안 알아서 알아오던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찾았던 그 야이로와 그 여인은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 좋아지기 전에도 둘 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인생의 딜레마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별이나 나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나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고 그 해답을 찾아서 헤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지고 또 이것을 아시고 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향한 더 깊은 믿음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저희 인생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때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BBN 성경 강좌 시간은 성경 각 권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 말씀의 이해를 돕고 보다 깊게 연구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성경 강좌는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복음주의 설교자 지 캠벨 모간의 대표적 강해서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청취자에게 임하길 소망하며 그럼 요한복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15장과 여기 16장은 연속해서 읽어야 하는 장입니다. 16장 16절에 이르면 주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서 어리둥절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대화가 있은 후에 주님은 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과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그 물음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어리둥절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자기들의 확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이런 말에 주님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아무리 그들이 확신해도 흩어지게 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그 엄청난 말씀으로 이 모든 대화를 마감하십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가르침은 그쳤습니다. 자, 여기 15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적의에 대한 주님의 말씀 뒤에 곧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아주 적대적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두 증거가 있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 두 증거는 세상의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증거와 교회의 증거입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제 주님은 이와 밀접한 관련하에서 다음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선 적대적인 세상에서 이 양쪽의 증거가 성령과 교회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세상과 성령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주님은 그 적대적인 세상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님께 적대적이었다면 주님은 이제 세상에 적대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곧 세상을 위해 죽으실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대적인 세상으로 나가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세상에 증거하실 것이며 그들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세상의 적의가 매우 단호하고 또 격렬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실제로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가 증거하는 이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세상이 저기를 품는 이유가 세상이 여전히 어둡기 때문임을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바로 그것이 세상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 적대적인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은 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조금 후면 그들은 모두 주님을 버릴 것이지만 당장은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주님께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한 가지 두려움은 주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주님께서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 가야바가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라는 사실은 또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주 총명하고 저주스런 그 정치가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때 가야바는 자신이 의도한 바 이상의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야바의 말을 배경으로 하여 십자가 가까이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의 무리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차원적인 책략은 우리가 그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가야바는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은 내가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과 사악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그분의 권위의 조화 속으로 해소되어 버립니다. 정치가가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자 이제 구세주이신 왕께서 그것이 실제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더 나은 일이며 단지 더 낫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고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내가 여기 있지 아니한 것이 좋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이익이다. 내가 너희와 맺고 있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시작되는 일들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친밀한 것은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곧바로 성령의 그러한 임하심이 세상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것은 세 가지에 대해서인데요. 죄와 또 의와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셋은 서로 상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실패가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무수히 많은 이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이상으로서의 의인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의라는 게 없다면 사실 죄라는 것도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에서는 항상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세상에 오시면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인간이든 그가 그 영적 본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그 기본적인 의식을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일들에 대하여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음으로써 죄에 대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말씀하실 것은 죄가 이제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죄란 징후이며 질병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인간을 황폐하게 하고 저주할 죄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모든 죄는 이제 사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또한 여기서 의에 대해서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여기서 이제 의로움은 새롭게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 시기에 새로운 잠재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친밀한 대화 속에서 십자가는 줄곧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승리하여 가실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로움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저주를 당했다는 사실 속에서 이 구별의 원리가 중점적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죄를 다루실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의로움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며 세상에 나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왔다. 내 안에는 악을 저주하고 영광스러운 의로움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은 계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말하자면 지나가는 김에 뭔가 할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결점투성이며 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크나큰 온유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보다 조금 전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해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사람들이 장차 그들을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3년을 지내고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놀라운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 원리란 우리가 그 계시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나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그러하나라는 말, 여기서는 당장은 너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서 장래일이란 말이 단지 예언적인 말이라고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저 사람들의 무리를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떠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거의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 말고는 말입니다. 일하고 섬길 방법들에 관하여 그 후에 하나님의 교회에 드러내어진 것들은 모두가 다 성령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해석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장래일을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권위를 계승하고 성령의 인도 아래서 수백 년에 걸쳐 행해야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근거를 발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고 교회 시대 이후로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란 언제나 순례를 의미하며 과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저 열두 제자들보다 더욱 온전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사역 전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인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해 주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상은 주님께 적대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영적인 문제들 중 중요한 요소들을 즉 죄와 의와 심판을 다루시고 그것들을 주님과 연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은 그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일들이 행해져야 하며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현존에 있어서는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장래일을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경이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은 잠깐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또 잠깐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본 그 보다, behold라는 것과 후자의 보다, see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 문장은 잠깐 후면이라는 것인데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나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나를 다시 보지는 못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잠깐 후면 나는 너희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또 나를 보게 되리라. 너희들이 이전에 익숙했던 방법으로 나를 볼 수 없게 된다면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잠깐 있으면 그렇게 될 터인데 나는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너희를 만나러 갈릴리 호수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얼마 안 있다가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나를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당황했던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게 된다니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그들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는 잠깐 동안의 암흑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은 슬피 울부짖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제거했다고 생각할 것이며 너희에게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저 놀랍고 아름다운 또 지극히 높으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슬픔을 겪은 후에 기쁨을 얻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슬픔의 원인이 될 바로 그 일이 이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슬픔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즉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주님은 그들이 가게 될 그리고 주님이 가게 될 그 순간의 고통을 해설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을 예로 들어서 멋지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의 슬픔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잠깐 동안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때는 너희에게 암흑과 고통과 눈물의 때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은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들이 점차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23절에서 27절까지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단락에서 우리는 묻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두 개를 발견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묻다와 또는 구하다로 번역됩니다. 그 뜻은 제자들이 주님께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혜사가 오셔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계속 질문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고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었으며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였고 가룟인이 아닌 유다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잠깐 동안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래로 인해 밝아올 그날이 되면 제자들이 주님께 더 이상 묻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하며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밝히 해석해 주시는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날에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말이다. 너희는 두 가지 일을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요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그 사역에 대해 증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그 사역을 증거하실 것이며 세상은 교회와 성령이 함께 증거하는 것 속에서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의 장엄함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탄생과 성육신을 말합니다. 세상에 왔고 그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말합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은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심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는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을 말합니다. 세상에 왔고는 주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보시면서 가르치시고 행하셨음을 뜻합니다. 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더니 그리고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가심을 뜻합니다. 끝으로 아버지께로 가노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의미하며 승천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것은 대단한 말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나이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나이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진지함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이제라는 것은 그들의 이제와는 다릅니다. 이제로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한 말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다락방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을 그들 모두에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이르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가져온 지식과 믿음은 너희들을 지키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을 버려두고 자기 집으로 자기 일터로 또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찾아 각자가 원하는 대로 흩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그러냐? 하지만 그것으로는 너희를 지키기에 부족하다. 때가 올 것인데 벌써 왔다. 그 때에는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리고 너희 외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나는 쓸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도 하셨고 무서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평안입니다. 인간의 영혼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가장 나쁜 것까지도 속속들이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갖게 되는 그 느낌보다 더 훌륭한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7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 짓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세심하게 노력해왔지만 우리가 이 장에 이르게 되면 모든 거룩한 것들의 한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땅에서 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땅에서 들리심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상의 차원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은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하신 대화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그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들인 그 첫 제자들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신 이 위대한 기도의 말씀이 주님 주위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들리도록 말씀되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바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거룩한 생각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와 관련하여 사용하신 단어들 속에 드러나 있듯이 이 기도는 아주 분명한 차원에서 행해집니다. 즉 9절과 15절 그리고 20절에서 우리는 세 번 주님께서 내가 비옵나니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접하게 되며 24절에서 한 번 내가 원하옵나이다 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 단어들은 주님께서 어떤 차원에서 기도하고 계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세 번 내가 비옵나니라고 번역된 단어에 혹은 요구하다라는 난해주가 붙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런 난해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단어는 문자 그대로는 질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원으로 해석하기가 불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것을 표현하는 대상과의 완전한 교제 상태에서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종종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기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요한 말고는 아무도 기도에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의 기도 외에는 어떤 기도에도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내가 바라오니 라고 번역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원적으로 볼 때는 엄밀하게 틀린 것이지만 영적인 해석으로는 엄밀하게 옳은 해석입니다. 주님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호감을 사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에서 미국의 수정본 번역을 보면 그 단어를 내가 바라오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핵심을 벗어난 번역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내가 원하나이다 라는 번역을 훨씬 좋아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단어는 내가 결심했다는 뜻을 지닙니다. 그것은 모두 번역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 우리는 그 기도의 분위기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의 무리에게도 하실 말씀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세상과 제자들의 무리를 염두에 두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들과 그 결심한 바를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속을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서 짙은 어둠이 깔려있던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 교제, 즉 기도의 그 흐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주님은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바라는 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서 19절까지에서 주님은 주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절까지 주님은 그의 교회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 사도들의 가르침, 즉 주님 주위에 그 당시 모여들었던 제자들과 그들이 말과 글로서 전한 증거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으신 우리 주님은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의 무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수십 또 수백 년 아니 이제는 2000년이 넘어버린 이 세월 동안에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교회 전체가 주님께서 생각하며 바라고 원하시는 범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과 그 첫 제자들인 사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기도의 차원은 교제하면서 그 바라는 것과 결심한 바를 표현하시는 수준이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자신 그리고 주님의 첫 사자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다섯 구절에서 자신에 대해 기도하면서 주님은 두 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19절까지 자기 주위에 있던 제자들에 대해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두 가지 소원과 한 가지 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는 두 가지 소원이 나오는데요. 어떤 소원입니까? 주님께서 첫머리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줄곧 그 때에 대하여 언급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어머니께 가나에서 말씀하실 때 처음 언급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아버지여 나의 때가 이르러 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주님은 모든 가르침 속에서 이 때를 예비해 오셨고 또 모든 행하심 속에서도 이 때를 예비해 오셨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생애 동안 그 이면에 깔려있던 열정과 충동의 근거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때가 이르러 사오니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주님은 두 가지 자신에 대한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1절에 나오는데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 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뜻은 그런 뜻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방식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상관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가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이긴 했지만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처음으로 표현하신 바람은 관계에 대한 주님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심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속 가장 깊은 열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열망하고 계셨던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께 적용되는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이를테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어떻게 그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때문에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10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기서 다시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고 계셨던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생명, 즉 영생을 인류에게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위대한 동의에서 나온 열망이었습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나의 마음이 심히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그때가 다가오자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동의하시면서 자기 아버지께 자기 영혼이 제일 열망하여 갈급하게 바라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어떤 복음서 기자인 사도가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 때로 이끄는 모든 일을, 지상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5절에서 주님의 두 번째 바람에 접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은 상관적인 표현인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은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으심으로써 버리셨던 지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바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간이 됨으로써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버렸던 그 영광의 지위로 돌아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망은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리라고 노래할 때 그 십자가로 가실 때에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도록 하십시오. 십자가의 영광, 그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짙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방금 기드론 시내 찬 급류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흑암이 주님을 온통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자 잠시 움츠리기는 하였으나 주님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아버지께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바랐던 것은 첫째는 십자가였고 둘째는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얘기하도록 하면요, 말로는 형언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 말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는 법입니다. 즉 나의 아버지여, 나는 나를 비워 이 세상에 왔나이다. 나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다시 내가 가졌던 영광을 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말고 바로 그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에서 주님은 자기 주위에 있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그들에게 이미 행하셨던 일에 대해 언급을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명칭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말도 명칭이지 이름은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연결된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갖고 계십니다. 예수라는 말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의 뜻은 또 내가 오래전에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택하셨던 예언적인 이름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나이다 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혹은 계시하신 바를 전부 결코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주님은 세 가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0: 즉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이 셋 중에서 처음 것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나머지 둘은 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신 것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기도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즉 저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런 관련하여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는 주목을 끄는 말씀이 행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노라면 처음에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가려디니 아닌 유다의 물음이 근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가 그 질문을 하던 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버리시는 것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다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세상을 포기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주님께서 세상으로 믿게 하려고,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을 잊으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이셨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의 뜻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잠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이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상에 이르게 될 자신이 창조하고 계셨던 수단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일 이 수단이, 즉 이 사람들의 무리가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 그러할 바와 같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면, 만일 이 도구가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가져와야 한다면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것은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하나됨입니다. 주님은 중요하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제자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즉 중요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감정이나 지적인 의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하나됨, 즉 삶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 생명이므로 한 빛이며 따라서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버지는 그 본질적인 생명이 하나입니다. 주님과 아버지는 지적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함에 있어서도 하나이십니다. 또 주님과 아버지는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들을 내가 나타낸 그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한 생명이 되게, 한 빛, 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악에서 구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구별하여 주심으로써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불변하는 다음과 같은 참된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첫 번째 제자들의 무리에 대해서 하신 주님의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이며 주님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그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거기 계셨습니다. 주님은 또 그 순간에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지만 그 대신 주님의 메시지와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악에서 건전의 힘을 받고 진리로 거룩하여 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주님은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한 가지 결심을 밝히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제자들 무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될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구절을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종파로 나뉘어진다면 세상이 믿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자주 인용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깊이 확신하는 바는 기독교가 여러 종파로 갈라지는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갈라짐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지고 서로의 마음이 나뉘어진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건대 여기서 중요한 생각은 아버지와 아들의 생생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도 서로 생생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생명과 빛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믿음과 확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는 약간 변화가 나타납니다. 즉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어떤 과정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 인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하나됨의 실현이 연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지만 바라시는 것은 결국에서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넘어선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아직 이르지 아니한 완성의 순간을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성령으로 하나됨과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 안에서 온전히 영광을 얻으시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결심, 즉 내가 원하옵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결심은 이렇다. 즉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바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로 가고 계셨고 십자가를 통해 영광의 자리로 나가고 계셨습니다. 내 제자들에 대한 나의 결심은 그들이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나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십자가의 결과로 얻을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있을 것이며 장차 아직 나타나지 않은 영광 중에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에 가까이 가시면서 자기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을까요? 자신에 관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은 점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전을 받았고 또 악에서 건져냄을 받았으며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주님의 교회에 대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는 그만큼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소원들과 또 결심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 세상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결정될 문제입니다. 자, 이 장에서 접근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나는 얼마만큼이나 주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하나 된 교회의 일원인가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그 17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지 캠벨 모간의 요한복음 강해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원하시면 BBN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의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2: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BBN의 가장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엄선된 찬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찬양의 선곡 기준 가운데 드럼을 허용하는 몇 가지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음악적 내용과 리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거친 비트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드럼 소리 때문에 선율이나 화성보다는 지나치게 리듬이 강조되어서 전체적인 조화와 흐름을 무너뜨린다면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원칙들은 성경을 통해서 뽑아낸 올바른 찬양의 원리라고 믿기 때문에 BBN은 지금까지 이 원칙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올바른 찬양을 통해서 건전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료 가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성령의 강림 번역 김성인, 구성 차은경, 연출 최혜심.

0: 더 스토리 비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드라마 시리즈 중 세 번째 이야기죠. 오늘 우리 이야기의 화자는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달 전 예수님을 만났던 전직 로마 군인 가이어스이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 로마 당국에 의해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젊은 도둑 도비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이름의 헬라인 의사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그의 좋은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이어스와 도비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펼치는 동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제 이름은 가이어스입니다. 25년 동안 가이사의 명령을 받아 행진했던 로마 군인이었죠. 저는 로마를 위해 살인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후 저는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저의 괴로운 영혼에 평안을 주셨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셨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분을 섬겼지요. 제 친구 도비아와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누가라는 한 헬라인 의사가 그의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지요. 데오빌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2: 전 도비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둑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사랑과 자비 덕분에 저는 지난날에 대한 용서와 제 미래에 대한 사명을 받았죠. 가이어스와 제가 데오빌로에게 누가의 편지를 전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 그의 집에 머물러 주기를 청했답니다. 그는 누가가 이 편지에 기술한 사건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본 증인으로서 우리의 경험을 그가 속한 그리스도인 모임 가운데 나눠주기를 원했지요.

0: 로비야, 오늘 저녁 자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관한 간증을 전해주었을 때 난 또다시 감동을 받았어. 오늘 밤에 전해준 자네의 간증으로 인해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주님을 영접하고 있네.
1: 가이어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후로 25년도 더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리 삶도 완전히 변화됐죠.
0: 그래, 그리고 그 일은 정말 기적이었지. 그날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난 그 야관 침대에서 부러진 다리를 하고 숨어있던 자네를 발견했을 거야.
1: 당시 전 겨우 15살짜리 남자아이였어요. 강도짓을 하다 생긴 사고로 다리를 절고 있었죠. 저, 이런 질문을 전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요. 가이어스, 그날 저를 발견하셨을 때 왜 제게 자비를 베푸셨던 거죠?
0: 자비라고? 그 당시 상황에서라면 난 절대 자비라는 걸 보일 리가 없었을 거야. 로마 군인들은 자네를 살려둘 정도로 자비를 베풀 자들이 아니었어.
1: 전 아버지께 강도에 대한 모든 것을 훈련받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얻되 증거 인멸하는 법을요.
0: 정말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그분의 사랑 말이야. 우리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셨으니.
1: 예수님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셨을 때 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의 두 다리로 바로 설 수 있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더 위대한 기적은 주님께서 저의 죄로 가득했던 영혼을 치유해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0: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전해야만 하는 이야기일세. 단순한 진리란 예수님께서 곤고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타는 듯한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1: 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데오빌로 형제가 지금 이리로 오시네요.
2: 두 분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내 루디아가 여기 두 분을 위해 약간의 다과를 마련해 왔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우린 별로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1: 오늘 저녁에 모임에 다시 왔던 그 사람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하지만 마르첼로가 보이지 않더군요.
2: 저도 그가 관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도비아와 제가 한밤중에 마르첼로를 만났는데 마르첼로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했고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혹시 그가 여기 찾아온 게 발각이 돼 상급 관리들에게 억류돼 있는 게 아닌지 염려되는군요.
1: 저 데오빌로, 형제님께서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바쁘셔서 그날 밤 마르첼로와 만났던 얘기를 자세히 나눌 시간이 없었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당시 그는 예루살렘의 젊은 사병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 순환 장면의 증인이었죠. 그 경험이 그를 매우 괴롭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0: 그날 밤 우린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침이 되기 전에 떠났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그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1: 마치 오랜 세월 그의 어깨 위에 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어요. 전 그날 밤 마르첼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났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3: 데오빌로, 여보?
4: 응?
3: 마르첼로라는 이름의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부엌에 있는데요. 그 사람도 당신과 함께 해도 되나요?
4: 물론 되고 말고. 안 그래도 방금 우리들이 오늘 저녁 모임 때 그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얘기 중이었는데

0: 안녕하세요, 형제님들. 모두들 피곤하실 시간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해를 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1: 전혀 방해되지 않아요, 내 친구여. 이리로 와서 좀 앉아요. 그리고 차와 케이크를 좀 드세요.
2: 마르첼로,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저 혹시 아프셨어요?
0: 아니요. 하지만 사흘 전에 제가 모시는 백부장님 사무실로 호출이 됐습니다. 그 자리엔 세 사람이 더 있었어요. 두 명의 헬라인이었는데 은세공들이었죠. 나머지 한 사람은 알렉산드란 이름의 유대인이었고요. 그들은 절 로마의 반역자라고 고발했고, 자기들이 제가 기독교인 반역자 무리와 만나고 있는 것도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1: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출신 관리인데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지닌 듯 보이더군요.
3: 그 사람들이 형제에게 어떤 행동을 하던가요?
0: 예, 그냥 질문만 했어요. 그래서 전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줬죠.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그들이 전해준 나사렛 예수에 대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거든요. 백부장님은 어째서 로마 군인이 죽은 유대인 선생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전 예수님이 더 이상 죽으신 몸이 아님을 믿는다고 대답했죠.
2: 분명 그 말에 알렉산더가 매우 화가 났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1: 형제가 다소 담대하게 행동했던 것 같군요. 형제의 상급 관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으니까요.
0: 전 예전엔 단 한 번도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수시간 전에, 바로 여기 정원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한 후로 마음을 괴롭게 하던 짐이 내려지고 제 영혼은 마치 날개를 단 듯 가벼워졌죠. 예수님을 믿은 후 제게 일어난 변화는 제가 부인할 수도 배반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2: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픈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1: 영생의 선물은 우리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도 위대하고 소중한 보물입니다.
0: 저도 평생 대부분을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그토록 자유함과 확신을 갖고 상급 장교에게 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제게 더욱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1: 지금 형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지금 그분이 형제 안에 살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형제에게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말할 자유와 말할 내용을 주신 거였고요.
0: 성령님이요? 제 안에 계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밤이 정말 늦긴 했지만 제게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물론이죠. 이 이야기는 늦은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형제님께 꼭 전해드리고픈 얘기예요. 그리고 형제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돼 있고 필요하신 듯 보이네요. 우리들의 기억 속으로 한 걸음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해 들어보시겠어요?

0: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른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가 받은 사명을 이루어내도록 확신을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니라. 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남기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을 지켜봤고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흰 예복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저희들 가운데 서는 것이었습니다.
2: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3: 이 일이 있었을 때 우린 모두 감람원이라는 산 위에 있었지요. 우린 예루살렘까지 반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돌아갔고 예전에 함께 지냈던 집에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명단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은 지속적으로 만나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과 도비아와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도 함께 했었죠. 그 후 베드로가 그 모임의 대표자가 되었답니다.
4: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을 꾸준하게 섬기고 믿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되는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일들을 좀 처리해야 합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냥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성전 경비대를 이끌어와서 주님을 체포해 가게 한 장본인이었죠. 그 후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의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선출할 적절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0: 두 사람이 지명되었습니다. 유스도라는 이름의 한 남자와 마띠아라는 이름의 남자였죠. 모두가 기도하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뽑히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인물로 결정이 됐지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 2층 다락방에서 꾸준히 모임을 갖고 그동안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의 수는 나날이 늘어갔지요.
1: 모임 인원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 안드레.
2: 자네 말이 맞네, 요한.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로 오고 있어. 나다나엘과 내가 오늘 모인 사람 수를 세봤는데 여기에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 있어.
1: 자네에게 솔직히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의 소망 대부분도 그분과 함께 죽었었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이나 주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되지 못할까 두려웠네.
2: 나 역시 자네에게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네. 난 어떻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게 되는지 다는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기다린다면 이 권능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1: 난 주님께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걸 기억해. 주님이 하시겠노라 말씀하신 것은 그 무엇이든 이루셨으니까.
2: 나도 내면의 절망이 사라져가고 믿음은 점점 자라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힘이 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진심으로 말하는데 요한, 난 하루빨리 내 삶에 그분의 임재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
1: 저게 무슨 소리지, 안드레?
2: 꼭 폭풍 소리처럼 들리는데? 하지만 밖을 좀 봐. 나무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
1: 자네 주변을 봐, 안드레.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불길이 드리워져 있어. 자네 머리 위에도 나타났어.
2: 요한, 분명 성령님께서 지금 그분이 임재하셨음을 알게 해주시려 하는 거야. 자네 머리 위에도 불길이 있어.
3: 그 시각엔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급히 달려왔지요. 그들은 다락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답니다.
4: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우리의 본토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지?
5: 에헤, 저 사람들 모두 술에 취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라고.
6: 친애하는 유대 형제님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는 형제님들, 모두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절대 이 일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라 말씀하시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보시는 이 일은 요엘 선지자에 의해 수세기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1: 안드레, 안드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는데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 또다시 일어난 거야.
2: 갑자기 내 눈이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진리에 열리고 있어. 요한, 주님의 나라는 살아있고 지금 내 마음은 그것을 담아내기도 벅찰 지경이야. 그만,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봐. 그의 메시지는 매우 담대하고 명료해.
6: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께 놀라운 기적들과 경이, 그리고 예언들을 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계획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법자와 같은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을 살해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분을 일으키셔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메시아에 대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내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이 말을 남겼을 때 다윗 왕 자신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그는 바로 메시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남아계시지 않으며 그분의 몸도 무덤 속에서 썩은 채로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4: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6: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0: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행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지도하시며 악마를 쫓아내고 담대하게 우리의 간증을 전하며 곤고한 시간 중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계셨을 때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제한되셨지만 이제는 위로하시는 성령님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계실 수 있습니다.
1: 너무나 놀라운 얘기군요. 이제야 제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귀한 지식을 저에게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변치 않는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와 훈련을 시키실 것을 의지했고 날마다 거의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됐지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남겨두고 가셨을 때 그들은 주님의 위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들에겐 절망적인 소식이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당시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 가운데 오셨음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인도와 보호, 지혜, 훈련, 담대함,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의 친구이자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당하도록 보내신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0: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성령의 강림. 출연 고은정, 서령범, 서혜정,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번역 김성인, 구성 차은경, 연출 최혜심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Christ to the World Ministry 협찬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도 가장 오랫동안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어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혀를 배의 방향타와 힘센 말의 재갈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혀의 경건한 모습은 어땠습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는 것은 어떨까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잘못된 결혼생활, 마약 중독 또는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구원받으면 부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치러지고 용서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받으시고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이 참된 본질과 신앙적 위로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분과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께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제공하는 요한복음 강해를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캠벨 모간의 대표 강해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총 20회에 걸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공부하시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훈을 알고 그 깊이로 이르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등록하여 공부하길 추천하며 주소는 bbnbi.org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지향한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육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장로교회 예배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순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하나님의 빛을 가리지는 않았는지요? 작은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요? 통회하며 자백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것처럼 저희도 늘 주님을 가까이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 눌려 살던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하늘의 소망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자녀와 물질의 문제로, 또 깨어진 관계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외면치 마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 중에도 분명히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슬픔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며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시아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밤낮으로 뿌리는 눈물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단기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한세우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 성도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참신앙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메시아 찬양다가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위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래 저희들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감당치 못할 죄인이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찬양대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기쁨에 흠향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도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진심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모든 우리 삶의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늘 평안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요. 옷으로 뭐 여러 가지 귀한 그릇으로 또 물건들로 또 어떤 분은 혼자서 김밥을 100개나 싸면서 음식으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며 많이 수고들 하셨고, 또 교회에서 그것을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판매하는 수고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주방팀은 보니까 한 두 주간 동안 매일 나와가지고는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또 어떤 때는 밤 늦게까지 만들다 보니까는 예, 그 남편에게 꾸지람도 좀 듣고 그러셨는데 예, 하여튼 너무나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날씨도 구름 기둥이 막아주었고요. 예,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예,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구역장 카톡에다가 이 결산 보고서를 올려드렸는데 보면 역대로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늘나라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은 기쁨의 달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기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이쪽은 큰데 이쪽은 약하네요.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네. 억지 아멘은 안 되죠. 사실 우리는 예, 일부 때니까 일부 때는 인원이 더 적었는데도 아멘 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기쁜 분들이 많은가.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하여서, 자녀들로 인하여서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쉽게 예, 기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을 향해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이죠. 그래서 상황 속에서 찾죠. 그래서 돈이 생기면 기뻐하고, 건강하면 기뻐하고,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혹은 짜증내고 예, 힘들어하죠. 세상의 기쁨은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예,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후에 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 여기 이 전에 그 느헤미야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약 142년으로 추정합니다. 142년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래서 그 자존심 센 유대인들이 그 자존심이 아주 밑바닥까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 나라 민족들은 굉장히 비웃었죠. 너희가 뭐냐 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뭐, 누구냐 완전히 비웃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백성들이 수문학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을 읽었고 레위 사람들이 그 뜻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울기 시작했을까요?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들이 설명을 받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세월로 인하여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뒤로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참된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울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말씀 앞에서 우는 눈물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울었는가? 단지 감정에 휩쓸려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이 죄악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진정 말씀 속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해결하려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괜히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우선시하지 마세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에게 가는 것이 낫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확히 살펴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 숨겨진 혼과 영,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곳까지도 들어와서 그 말씀이 다 쪼개고 분석하고 다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우리 자신을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수술되어지게 되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회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존 버녀는 성경 여백에 이런 말을 적어놓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백에 있는 책들이 있어요. 과거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그래서 랍비들이 그 옆에다가 주석을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존 버녀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여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지켜주거나 아니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너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야.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이냐? 이런 영적 선택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이 전하는 가장 주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는 습관이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정말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고 살면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나마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틀은 무엇이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습관을 고치고 내 삶을 자꾸 고쳐주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말씀이 찌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그것을 찔러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깨끗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사들은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비누나 뭐 클렌저를 가지고 손을 깨끗이 소독을 하죠. 그런데 그게 원래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있는 손으로 그냥 수술을 했는데 이것이 19세기 영국의 외과 의사인 조지 프리터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동료 의사들이 막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 내 손이 그렇게 더럽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해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소독을 거부한 의사들의 환자는 계속 죽어갔고, 그리고 손을 깨끗이 소독하고 수술을 한 이 닥터 프리터의 환자들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회복에 적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회복,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진정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회개케 함으로,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말끔히 치움으로 우리를 회복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기 기준으로 나를 보면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죄인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모든 장로님들도 항상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 보면 날마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이 사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면 특히 그렇다는 것인데요.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잘난 모습보다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보이고, 우리의 불평하는 모습이 보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보이고, 식어버린 사랑이 보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정녕 부끄러운 일일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말씀 앞에서 가장 무서운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말씀을 묵상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은 건데 변화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저 한세형 목사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려야 돼요. 이에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아직도 닫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만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무너진 마음까지도 다시 세우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진짜 회복은, 온전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개하고 세워질 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림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과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 앞에 서는 자,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은혜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하는데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이 왜 운 것이라고 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울었다고 그랬지요. 근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왜 울지 말라고 하느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백성의 눈물을 무시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 모든 죄를 말끔히 깨끗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는 것도 주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보다 궁극적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부분인 것인데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요, 먼저 괜찮다, 뭐 이 정도면 별것 아니다 라고 속이면서 우리로 알고 보면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위에는 그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지 않았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무슨 주의를 하느냐? 무슨 봉사를 하느냐? 무슨 예배를 드리냐? 무슨 설교를 하느냐? 너 끝났다. 이게 다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짓. 마귀는 어떤 영특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역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네가 했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여러분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다시 기쁨을 얻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기쁨을 얻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지 계속해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회개란 말 자체가 여러분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꼬리 텐 붐 여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혔는데요. 그때 동생과 함께 갇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수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가지고는 그 동생이 수용소에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풀려났는데 어느 강연장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간수 중에 하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죄인들이잖아요. 그가 악수를 청하면서 오히려 용서를 구했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같으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따뜻한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그러나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다시 말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마음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용서한 거잖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참된 회복을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요,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내 마음이 준비가 됐으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용서, 성도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에 전율이 흐르게 하시고 그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까지도 죽이셨던 것 아닙니까? 죄책감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보다 소망이 있는 미래로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은 말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 앞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곁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은 28절은 말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고자 베푸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십자가의 이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너무나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한 것이죠.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깊이를 처음 깨닫게 되었을 적에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이 말씀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말한 이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래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베푸신 은혜 그거를 체험하며 삶의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이 말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인데 이거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겁니다. 된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혹은 두려워할 때에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채널이 삐뚤어졌다는 걸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주파수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아, 이걸 다시 맞춰야 되겠다. 근데 다시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막 힘이 솟아올라오면서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겨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시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데요, 이것이야말로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인 것이고, 지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봉사도 의무감으로만 하면요, 쉽게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가 짐이 안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요. 기도도요, 아,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구나 하는 의무가 아니라 저절로 하게 되는 호흡이 되는 거예요.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참된 기쁨은 단순한 슬픔의 부재가 아니라 그 기쁨은 폭풍 속에서도 평화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폭풍 속에서도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능히 그것을 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그 힘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하여, 명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어떤 세상의 상황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한밤중에 옥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실라가 함께 찬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인 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에, 복음 전도 여행 중에 그런 일을 만났어요. 누가 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한밤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찬송이 그곳의 간수까지도 구원으로 이끄는 엄청난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여호와로 인한 기쁨, 그것은 단지 자신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능력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자유롭게 하는,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가치를 안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만 계시면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만 있으면 나는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쁨은 항상 기뻐해야 될 그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런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데 15장 11절에서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기독교 작가,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가장 잘 지켜진 기독교의 비밀이다. 세상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삶에, 교회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성도들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가장 잘 지켜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는,
그런 거룩한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나눔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사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쁨이 회복되면은 반드시 나눔이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눔이 아직 없다면요, 기쁨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염려 가운데 있고, 아직도 근심 가운데 있고,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아직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피해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의 아픔을 보며 또 내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내 손은 받는 손이 아니라 도리어 주는 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밝히 알므로 모두 함께 회복의 은총과 기쁨을 나누는 즐거운 하루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찔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부끄러움을 느낄지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말씀 앞에 사는 것이어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대로 우리가 찔림도 받게 하시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기도 하게 하여 주시는 대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다시 기쁨으로 힘을 내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셔서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하루,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크게 기뻐할 수 있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하루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아의 모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또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가슴이 냉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다시 서고 또 말씀 앞에서 다시 서고 다시 세워져서 항상 회복의 회복을 거듭하며 주님 나는 날아가는 그날까지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송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무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이 우리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항상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드리는 십일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기쁨 속에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손길마다 더욱 감사가 충만한 이런 행복한 인생의 순간들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메마른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녕 감사할 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쪼개어 주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그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 기록하실 줄로 믿사오는데 하늘나라의 더 큰 보화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 관계 문제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여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이 나라 위에 우리 조국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열방 위에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의 은총으로 아버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바자회 한 거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짧게.

만 찍어서 그런데요, 어제 정말 굉장했습니다. 아침부터 2시까지 그냥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가지고.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또 여기 안 나온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남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자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 주방팀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중에서도 늦게까지 남아서 하신 분들이 또 있는데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림 집사님과 벤스 집사님 부부가 이제 오셨는데 오늘 이제 다시 LA로 떠나십니다. 근데 2년 후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쉬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Can see you soon. Okay.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6월은 기쁨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안에서 기쁨 가득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리모델링과 주차장을 위한 임시당회가 바자회 평가 후에 있겠습니다. 임직자학교 네 번째 모임이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밤 모임이 오늘 12시 반, 12시 40분이라고 했는데 좀 일찍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시에 또 회의가 있으니까 좀 일찍 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자회 평가의 모임이 있습니다. 1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부가 오늘부터 매월 첫 주 노방전도를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하시는 분들을 자원하시는 분들은 12시 40분까지 친교실 앞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부장이신 최영대 집사님이 전도를 같이 나갑니다.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평생교육원 종강예배와 발표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아브라함 전도의 헌신예배가 저녁에 있습니다. 많이들 해당되신 분들 나오셔서 함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친견은 이영호 집사님 생일을 맞아서 헌하는 앤드루 리 우리 이영주 집사님 아들 생일인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메시아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주일 예배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BBN 복음 대화방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결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메시아 장로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을 위해 홈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mpcow.org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BBN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5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5: 제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시리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의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6: 제6장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쇠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기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기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기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기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기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족 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5: 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한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비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매 모르드기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6: 제8장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기에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거로 모르드기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기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이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르드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하였세.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멸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가급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더 5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이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속이는 것들 가운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보다 사실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 굴복하도록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면서 그것들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가지 욕심을 내려놓으면 의외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울 것입니다.
1: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6장 나누고 있어요. 오늘 6장 30절 말씀부터 함께 하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 30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아주 강박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5천명을 먹이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묻는 거거든요. 아니 5천명을 먹이는 일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께 다시 찾아와서 참 이렇게 악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적만을 보기를 원했지 결코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 가서 아마 계속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은 여전히 육체적인 음식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우리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다. 실제로 만나를 주었던 것은 모세가 아니냐.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한 번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매일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인데 만나는 그 당시 생명을 주었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4절 가보세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은 이제 그 떡을 항상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우물가의 여인이 구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를 필요가 없도록 그 물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물가의 여인과 떡을 달라하는 이 무리들 어찌 보면 똑같은 육신적인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의 생각을 그 우물에서 영적인 물로 옮기시는데 꽤 시간이 걸리셨다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식사자리에서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 영적인 떡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로 가보실까요? 35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둘을 한 대로 합치시는데 그리스도는 만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로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세상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떡이라는 사실도 우리 주님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만나는 기적의 음식이었죠. 이것은 대단히 감격적인 사건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땅 소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산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떡을 원하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37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정이냐 자유의지냐 하는 논쟁이 꽤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그러한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이 구절에는 예정과 자유의지가 모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이 예정교리라고요. 그러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역시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둘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거 둘 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한 자신이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로 오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조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정의 컴퓨터를 작동하시는지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한 번은 그 찰스 스펄전이 아무나 오게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가 마치자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당신의 예정에 관한 설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아무나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스펄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만일 주께서 예정된 사람들의

살고 헌신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논쟁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로 간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일 제가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데도 주님께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간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간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니까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6장 38절로 가보시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여러분이 그분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라니 얼마나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올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예정에 대해서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6장 39절 말씀으로 가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정이라는 용어는요,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데, 이것은 그분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는 의롭게 되며, 의롭게 되는 것만큼 확실히 영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출발하실 때 그분께는 100마리의 양으로 끝마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분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성도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심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신 거죠. 예정입니다. 그것이. 41절로 42절이죠.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아니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늘로서 내려오셨다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당신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것은 동정녀 탄생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듯이 마리아 안에 거룩한 자를 잉태케 하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니 너무 놀라지 말라 하셨죠. 주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상하의 궁정에서 고통의 세계로 오신 겁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왕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일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은 달랑달랑거리는 종과 모든 기쁨의 웃음으로 성탄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죠. 크리스마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은 즉시 메시아를 듣고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 사실은 아닌 거죠. 육신으로는 그렇지만 그분은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6장 43절로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끌다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주목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 가는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측면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이끌려가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라기보다도요. 여러분께서는 제게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 있어서 바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45절로 가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구약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곳이 연이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같은 경우가 대표라고 봐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60장 2절 3절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뒤에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많은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본다면 말라키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배우는 자들,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 그분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나온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께 이르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정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예정의 사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따른 반응을 하느냐, 그 반응이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46절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했는데 더 이상 명백한 말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8절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인간의 생명을 놓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에 참여할 때, 즉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끔찍한 표현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도 사람들 역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52절 볼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은 물론 문자적인 그분의 육체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53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참여보다 더 실제적으로 영적인 참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성찬에 대해서 성찬이 어떠한 유익과 은혜를 주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3: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면 뽑아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당사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우리도 복받지만 누가 복받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복받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하면 결국 자녀들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또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가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자식도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고 내 자식의 자식도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고 이렇게 해서 3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또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귀해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 없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물에 눈이 벌어가지고 선물만 그냥 좋아하고 선물만 떠받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에게 이 책을 주셨는가?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아무리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때 결국은 내 자식들도 잘 되게 되어 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면에서 잘못했는가 하면 자식들이 잘못할 때 책망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할 때도 책망하지 아니했다, 징계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이 엘리도 조금은 책망을 합니다. 2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 아들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난 뒤에 아들을 불러놓고 엘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책망은 이 강도가 너무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들들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특히 이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여러분, 그 다른 여자들하고 그것도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아 그런 못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책망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당장 파면해야 되는 거예요. 파면. 예.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들을 이제 파면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질 않아요. 너희들 그러면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듣는데 그게 좋지가 않다. 끝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고치기에는 이미 나이들이 너무 많이 들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25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갈 리도 없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잘못해도 책망도 안 하고 이 아들들은 책망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또 듣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가 하면 자식들이 잘못할 때 야단치지 않는 것이 자식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식 망치고 싶으면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말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여러분 그 자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못된 자녀들이 참 많잖아요. 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못되게 된 줄 아십니까? 부모가 책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책망을 안 해서. 자식들이 하나 둘이다 보니까 그냥 오기야 금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떠받들면서 사는 거예요. 잘못해도 책망을 하질 않아요. 또 어떤 부모들은 바빠서 자식들 뭐 책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자식들이 잘못되고 부모에게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장 15절에 보시면 책망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식 책망하지 않고 그려두면 나중에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그런 나쁜 자식이 되는 거예요.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예,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하면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그 책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스럽다고 해서 봐주고 그러면 안 돼요. 잘못에 대해서는 싸우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식들을 책망하고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가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다윗도 잘못 자식을 교육시킨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성경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뭐 책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책망을 하지 않는 아버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첫 아들 이름은 암눈인데 이 암눈은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노했지만 책망했다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심히 노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다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요나단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자기의 친여동생을 이제 자기의 이복형이 죽이니까 자기 이복형을 또 이 압살롬이 죽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했다고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압살롬을 불러서 책망했다, 징계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분은 정말 믿음 좋은 분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인데 자식을 책망을 안 했어요. 그것이 이분이 자식 교육에 실패한 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암논이 말이죠. 다윗의 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을 때 다윗이 불러다가 책망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제 생각에 압살롬이 자기 그 이복형 암논을 죽일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나중에 가만히 있는 거야. 저렇게 나쁜 저놈을. 그러니까 내가 좀 처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었을까?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죠. 남의 집 여자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그런 비싼 죄를 지어도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다윗 집안의 그 참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자, 잠언 13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근실이 징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장 15절. 22장 1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매를 대야 된다 이 소리죠. 23장 13절 14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그 아이를 잘되게 하는 그 방법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막 무지막지하게 폭행하듯이 때려서는 안 되겠죠. 가끔 이제 그런 부모들이 있어서 문제인데 그러면은 안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매질을 해야 될 경우에는 손으로는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손으로 따귀를 때린다든가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그렇게 때리면 안 되고 반드시 매를 사용해서 때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잠언에도 보시면 매, 채찍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때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매를 들고 때리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때리면 그 감정이 그 부모에게 여러분 갑니다. 자식들이 손으로 맞으면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엄청 기분이 나빠요. 근데 매로 맞으면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 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또 아버지와 그 관계는 금방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을 하는데도 부모가 매질을 하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 그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엘리의 자식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버지 말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요새는 뭐 선생님에 대한 이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매가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잘 되려면 여러분 이 매는 제가 볼 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제 또 선생님 중에도 또 인격이 좀 덜 된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번씩 거기에 자기 감정을 실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랑의 매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결국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한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온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에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두 아들이 한날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또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들 둘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엘리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도 망하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 괜찮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식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모스크로 넘어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몇 안 되는 그 교회도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 있느냐? 술집에 가 있고 뭐 또 다른 종교 찾아서 떠나고 참 심각한 그러한 상태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야 우리나라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이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디에 달렸느냐?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식들을 잘 양육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도 미래가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에도 미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가 했던 그 실수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고 또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본이 되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집안에 미래가 있고 이 나라의 미래도 밝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비빈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을 사용한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듣는 온디맨드가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24시간 계속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웹페이지를 통해서는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보다는 그 외에 청취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실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리들과 성경적인 기독교 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온라인 성경이나 천국으로 가는 길 또는 2주의 좋은 소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BBN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보들과 저희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방법들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 웹사이트를 사용하신다면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 듣기가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어떤 일이요? 예수님 피로 갚고 산 교회를 문을 떠리는 그런 일이 올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온다 그랬어요. 동일하게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말 해서 자기 제자 삼으려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제자 삼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자기 편 만들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바사바 자기들끼리 모이기 자기 편 만들기 자기 제자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의 원수예요. 십자의 원수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 전반부 말씀입니다.
3: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방금 읽었는데요. 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럼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이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너희 안에. 이걸 영어로 하면 진짜 음앙으로 써요. 음앙.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그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방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내 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 안에 몸으로는 못 오시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세울 때 그런 말씀드리는데 내가 어떤 아이의 마음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셔서 그 다 이루신 결과가 의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 어떻게 계세요? 영으로 계시죠. 몸으로 계세요? 아니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이라 하니까 또 자꾸 신비적으로 나가니까 요몸 6장 63절은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럼 예수님의 말이 문자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해도 이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임재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니까요. 이걸 성령 임했다 또는 말씀이 임했다 보혜사가 임했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보면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의하여 모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 안에. 그러면 가운데로 보셔도 돼요. 한 세 사람 모이면 그 세 사람 가운데.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모일 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2: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밀려있는, 예, 시간적으로 펼쳐져 있는 공간이지만 묵시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임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만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도대체 하늘 높은 곳에 계시나? 우리 안에 계시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계시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되실 건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십시오.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뭐로 붙들고 가세요? 말씀으로 붙들고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 또 어디 계세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 그 영광교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시공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이 하나님만 믿는다 해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이 없으니까. 초월적인 하나님만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주님을 부인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신에게 뭔가 정성 바쳐서 신에게 뭔가 뜨거운 물이나 얻어먹으려 하는 그런 종교성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성전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 안에 뭐예요? 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몸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고 그 영은 곧 말씀으로 임하여 계시고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공 안에 갇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또 어디에도 계시고요? 그 영광 중에 계세요. 그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누가 만나 뵈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설에서 봤습니다. 변화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세요. 또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어디 안에 오셨어요? 바울 안에 오셨잖아요, 또. 그게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물론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계시로 보면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되세요?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됐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 주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었어요. 이걸 흔히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는, 천지를 만드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결론 내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시공공간에 속한 우리 죄인들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내 안에도 계시고 네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누구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계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한번 쭉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아마 이 말씀만 기억에 되게 남았을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수장권을 얘기하는 거죠. 교황이 매고 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 안 들으면 교황이 뭐 해버리면 돼요? 파문시켜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황이. 왜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베드로에게 뭘 맡깁니까? 천국 열쇠를 맡긴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교황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2대 교황부터 지금은 200한 몇십 명인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교황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고 풀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가톨릭에서 개혁한 개신교에는 이 메고 푸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한 거죠?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황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 그러면 교회랑선 교회는 치리해가 있어요. 그 치리해는 당해예요. 그러니까 당해는 교회는 이제 치리하거든요. 그래서 당해에서 만약 치리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 또는 노회에서 헌법으로 나와 있는 그 치리를 보면요. 항상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과 교인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회에 재판을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나를 내 돈 빌려가가지고 돈 떼먹고 안 갚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면 되는데 아까부터 다시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당회에 고소를 해요. 당회 서기에게. 서기는, 우리 당회 서기는 그 서기진 집사님입니다. 예, 당회 서기한테 이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는데 돈 갚아주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고 당회에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에서 서기가 그걸 접수할 때 뭘 보고 나서 접수를 해야 되느냐면, 먼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의 말씀대로 일단 개인과 개인끼리 해결해봐라. 안 된다면 어떡해요? 두세 사람에 가서 해결해봐라. 그래도 안 된다면 당에 접수를 해야 돼요. 그럼 당에 접수할 때는 먼저 이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안 됩니다. 두세 사람에 가서 얘기해도 안 됩니다. 라는 그 증거를 첨부해서 서류를 접수해야 당에서 접수를 해줘요. 근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말했고 두세 사람 가서 말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그 증거가 없으면 당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안 돼요.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헌법에 나와 있어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가 접수되면 이제 당에서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을 원고 피고 불러서 변호인은 물론 세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세상 변호사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재판을 했을 때에 당회가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수찬 정지, 뭐 공개 여러 가지 이제 최고의 징계는 제명, 출교까지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치리권이에요. 그리고 노회도 이런 치리권이 있고, 물론 노회가 모여서 또 총회하면 이런 이제 치리권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총회는 임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회와 교회, 당회가 이런 치리회가 있어요. 장로 되면 이런 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장로 고시를 치면 이런 거 공부하는데. 그런데 과연, 물론 그렇게 교회라는 질서가 필요하니까 그러한 치리회가 있는 거 당연히 하지만, 근데 정말 성경이 그것을 말했을까? 꼭 그런 것을 말했을까? 이렇게 봐야 되죠. 자, 두 번째 또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19절일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요? 이루게 하시라. 이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 땅에서 뭐요? 몇 사람? 두세 사람 아닙니다. 두 사람.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하여 뭐 하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라. 이게 눈에 확 안 들어왔습니까? 아, 들어왔지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하라는 것은 합심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해서 무엇이든지, 그죠? 무엇이든지, 그죠? 요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만 딱 합했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들으시고 뭐요? 이루어주신다. 뭐 구하고 싶습니까? 네, 뭐 구하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가려고 이러고 뭘 구하고 싶어요? 취직입니까? 결혼이에요? 돈 버는 거예요? 회사 잘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에요? 왜?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야, 그래서 이거 한 구절 읽어놓고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 믿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말씀 안 믿어. 말씀 믿으세요? 자, 그럼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자, 두 사람만 마음을 한번 합해서 남북 통일 때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되도록? 남북 통일 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라가 안정적으로 잘 발전되기를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죠? 아니, 하나님 또 그 어디 나오세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 예? 보잖아. 이거 하나님 뜻 없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소원대로 다 들어준다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랬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해주고 여러분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이런 소원 들어줄 거다. 야, 정말 이대로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보, 우리 집이 하나 없는데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합심 기도합시다. 여, 우리 교인들 중에 집 없는 사람 몇 가정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합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니까 우리 집이 하나 없습니다. 집 한 채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이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이 없구만. 예.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을. 그러니까 아직 집이 없이 전세 살죠.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는 식의 믿음을 얘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앞뒤 안 보고 문맥 안 보고 그 상황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소원 이루어낸다는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듣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 얼마나 그래서 지금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보다 세 사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 누가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물론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그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할 때 입 막잖아요. 우리가 막 불리한 말 나오면 그런데 또 하나 어린아이라는 것은 힘없고 연약함 자기 능력으로 못 살아가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들어가는 어린아이라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라야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 낮춘다는 것은 어른의 말을 듣는 것이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높은 사람이 말하고 낮은 사람 뭐예요? 듣죠. 여러분 김정은이 이래 가면서 하면요 옆에 별단 사람들 뭐 합니까? 수첩 들고 뭐예요? 받아 적는다니까요. 그게 어린아이라니까요. 그거 받아 적어요.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뭐하는 자예요? 받는 자,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에 큰 자다 그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적과 실적. 방금 찬송,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은 어려운 찬송인데요. 천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말씀 밝히 전하라. 그럼 말씀 전하고 밝히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을 영접하신다. 이건 말씀 밝히 전하라. 이게 얘기 아닙니까?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죽게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으면 예수 믿어서 의롭다 하니까 흠이 없잖아요.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밝히 말씀 전하라. 예수님께서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밝히 말씀 전하라. 아, 제가 찬송하다 눈물이 나서 찬송을 못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은 제자들은 아직도 천국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천국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만이 머리시고 나머지는 몸이란 말이죠. 몸이란 것은 지체를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마태복음 18장 말씀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체 중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높고 낮은 몸이 있어요? 없잖아요. 높고 낮은 몸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수건을 두 종류로 나눠 쓰더라고요. 하나는 얼굴 닦는 수건, 하나는 발 닦는 수건 따로 둬요.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안 자랐거든요. 뭐 수건도 귀했잖아요, 시골에는. 그냥 하나 가지고 막 얼굴 닦고 발 닦고 막 가족 다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두 개를 딱 나눠놓는 거예요. 왜 이래야 돼요? 그런가? 발 닦는 수건은 얼굴 수건 다르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발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아니, 몸 중에 발이 얼마나 중요해, 그죠? 왜 발 닦는 수건과 얼굴 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의식은 뭐예요? 얼굴은 발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맨날 이거 하잖아. 이거. 보고 비싼 거 다 갖다 발라요. 발에는요. 아무것도 안 발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의식 속에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밥 드셨어요? 안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점심 때 드시려고. 아침 그러면서 아침 금식한다 그러더라고. 아침 먹기 싫어가 안 먹어놓고는 아침 금식한다 그래. 여러분들, 배고파서 밥을 몇 번 먹여주세요? 지금까지 몇 번 먹여주세요? 제가 아침에 잠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만약에 밥을 먹었다면요. 50년 동안 밥을 하루에 3끼 360을 곱하니까 54,750번이더라고요. 그럼 50년 동안 살은 사람은 밥을 몇 그릇 먹었어요? 54,750그릇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달라 그러잖아요. 배고 밥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있다가, 어이, 배 넣어. 어떻게 너는 끝이 없니? 한 10번쯤 줬으면 되지 않니? 그런다고 우리가 밥 안 줍니까, 배에? 54,750분을 밥을 주더라,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천국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세계예요. 그럼 무슨 높고 낮음이 있어요? 무슨 높고 낮음?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하늘나라 높은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지, 이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무엇이든 들어준다, 우리 소원 아래서 합심 기도해서 응답받자,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를 못한 거죠. 제자들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세상에 흑암의 근세에 뽑혀놔서 예수님의 그 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높고 낮음이 없이 서로 돌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돌봐야 돼요? 50년 동안 살았다면요, 몇 번요? 54,750번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밥 먹여주는 게 귀찮아서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기부사하면 어떻게 해요? 팔 기부사하면, 에이, 너 귀찮은가 떼내버려요. 이거 팔 부러지면 기부사에서 어디에 걸쳐요? 이 무거운 걸, 머리가 제일 무거운데, 아, 이 무거운데 이 팔 기부사에서 또 어디에 걸립니까? 이거 목에 또 걸잖아요. 그럼 목이, 야, 내 머리 받치는 것도 힘들다, 야, 팔 더 떨어져 나가고 버립니까? 이놈, 그래서 붙여놔서 나중에 머리 걸잖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머리 감고, 그래서 붙여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팔 이놈이 또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전에 고치는데 또 그래, 너 떨어져 나가. 이런 몸 봤습니까? 두 번 부러지면요, 또 묶어서 또 메고 다닌다니까, 또. 팔 두 번 부러진 사람 있죠? 이런 이야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내용,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네, 1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요로다. 그가 이 작은 지주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처음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저는 뭐 공동체는 말 잘 사용하기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로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작은 자,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 이방인들, 율법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지키도 못한 자들, 그들이 예수 율법 지키던 자들과 함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자들은 온갖 율법 못 지키고 이방인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이 왔을 때에 얼마나 이 지적질을 하면서, 그래서 너는 작년대 왜 여기 끼어들었느냐, 그런 말도 안 하겠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 작은 자를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을 실족했으니까 너희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받아 죽어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높낮이를 얘기하고, 나는 잘한데 니는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이 나오고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리스도 몸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놈 빠져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나으니라.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고요?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마태복음 이걸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나세요. 네 형제,
3: 어떤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앞에서 죄가 될 수도 있고 내 개인적에 행한 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들을 봤으면 뭐라고요? 일대일로 찾아가서 경고하라. 근면하라.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몇 번? 4절 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지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뭐요? 용서하라. 7번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7번 잘못했는데 하루에 7번 찾아서 잘못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이런 발에 무좀 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발에 무좀이 해마다 일어나요. 그죠? 반복되는 사람들은. 발에 무좀 해마다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발가락 다 잘라버릴까요? 또 고쳐주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고질병이 있어도 그거 다 약 발라가면서 고쳐가면서 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 몸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 또는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힘 있고 뭐 능력 있고 좀 뭐 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자를 이렇게 배격해낸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보십시오. 방금 누가복음과 연결되면 만일 듣지 않거든 예,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15절은 제가 누가복음과 같이 연결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한 각주 사보면 네게 죄를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근거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집사가 어떤 집사 바람 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찾아가서 집사님 어제 모텔에서 나오던데 그 당신 부인이 아니던데 어떻게 되었어요? 물어야죠.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거 그리스도인은 합당치 않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고 입을 닫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교회 소문도 안 합니다. 그 다음날 교회 소문도 안 합니다. 봐라, 저 집사가 있지 않다고 들었어. 소문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 몸이에요? 제가 그렇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모사님, 어제 모사님 바람 피는 거 봤는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해야 돼요. 예, 제가 정말 실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받아주고 입을 닫아야 돼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신실한, 정말 입 무겁고 신실한 사람 한 두 사람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회개하시오. 예,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받아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용서하면 몇 번 용서를 그랬어요? 일곱 번이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보는 데는 490번이거든요. 베드로의 용서 문제.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용납해 주신 그 용서와 그 용납과 그 영접을 얘기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받아주세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재판, 장로는 교회 성에서 목사를 말해요. 목사에 대한 재판은 한 사람의 고발로 안 돼요. 두세 증인의 고발이 있어야 고발이 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사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리스도 몸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자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례와 교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이 말을 그냥 교제하지 마. 뭐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이방인과 세리를 세리와 제왕창의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왕창기를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이에요. 긍휼로 봐야 돼요. 쫓아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자는 쫓아내야 돼요.
2: 몰래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교회의 감독, 즉 목사를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장로기는 뭐 장로는 이제 7위 장로, 목사는 7위와 강도를 하기 때문에 강도라서 말씀을 전하는 게 강도예요. 칼등 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칼등 강도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로하고 또 말씀과 치리를 같이 하는 장로를 목사라 그래요. 또 그냥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한 거 아니에요. 단지 개신교가 가톨릭의 부패함을 보고 좀 규제하고자 그 사제의 특권을 규제하고자 이제 장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꼭 그게 성경제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운 이유 또는 장로라 해도 돼요. 목사 장로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 살펴보는 것은 당신 예수님의 십자 피 안에 있습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피를 가리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하면 그걸 정말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의 공로 외에 다른 것을 섞어 넣으려 하면 그거 이단이거든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치리에 갈 가장 중요한 치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아놓고 떠나면서 자기 다시는 못 만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떠나가면 외부에서 이리가 나올 것이라고. 어떤 일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리가 올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온다 그랬어요. 동일하게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말 하에서 자기 제자 삼으려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제자 삼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자기 편 만들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바사바 자기들끼리 모이기 자기 편 만들기 자기 제자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의 원수예요. 십자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고 외부에서도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 이 뭐냐. 그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그들을 경계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세 사람이 증인을 해서 이 말마다 확정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9장.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의미를 마감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죠? 16장, 신명기 19장 16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예수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구약에서는 재판할 때 두세 증인으로 하여금 확정되면요 그럼 반드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깨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두세 명 증인 세워서 재판해서 그 죄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김이 없는 뭐가 있어요? 심판.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모두가 다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용납하는데 어느 정도로 용납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곱 번이고 나중에 일곱 번은 일흔 번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세상 나라와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의 헌법이요. 이스라엘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재판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재판장인데 이 제사장과 재판장이 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면 딱 법대로 하는 거죠.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해. 이게 율법의 재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용서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긍휼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긍휼이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에서. 근데 주님은 긍휼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3: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 그러니까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입니까?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모든 구약의 율법들에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딱 손가락으로 찍어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용서를, 긍휼을 얻은 거예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대신 속량을 얻은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만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거된다. 오늘 아까 찬송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영접해요? 죄인 영접해요. 이게 율법으로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죄인은 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죄인을 영접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죄인은 벌받아야 되는데 죄인을 영접한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함께 올려 먹느냐, 예수님 보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술을 먹기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그런 아주 나쁜 불량배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율법도 모르는 자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고 율법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셔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이 아브라함 통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인간은 자기 행함으로 의롭다는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 선지자가 아니죠. 메시아가 아니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은혜 언약으로 주신 핵심의 약속은 바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것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요성과 의미를 알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지만 아담은 그분께 죄를 짓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굉장한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죄와 타락으로 인해 깨진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약속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격을 얻는 것, 이 구원의 모든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BBN 방송 홈페이지 주소는 www.bbnradio.org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정승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사회와 세계선교회에 힘쓰며 이세교육, 제자훈련이란 비전을 둔 리치몬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맞는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 돌아가신 주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다 이제 주 앞에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믿음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한 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온전히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공동체는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영적 순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묵상하셨겠지만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묵상한 말씀은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소위 그릇의 기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지자였던 남편이 죽자 그 과부는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빚을 내준 사람이 두 아들을 이제 종 삼겠다, 갚지 않으면 종 삼겠다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만나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기름을 빌려온 기름통에 계속 붓게 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베풀어 주신 이 그릇의 기적 이야기를 화요일을 나눴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태의 기적, 생명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수넴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수넴 지방에 한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자기 남편을 강권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여행을 떠날 때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 쉬게 하자고 이런 제안을 해서 방까지 만들어준 그런 고마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나이가 많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생명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아내를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년 이맘때 되었을 때 내가 자녀를 안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그 수넴 여인도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그가 자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태의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목요일날 어떤 기적의 이야기를 주셨습니까? 부활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묵상하도록 주셨습니다. 태어난 그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이제 어느덧 추수꾼들과 함께 밭에서 있는 그런 만큼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추수하고 돌아오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다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부활의 기적이죠. 이것을 지난 목요일날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두 가지 기적을 묵상케 하셨죠. 하나는 소위 해독의 기적입니다. 아주 흉년이 심한 길갈 땅에 엘리사가 들어갔는데요. 그 앞에 선지학교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앞에 앉아있을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배고픈 모습을 알기 때문에 국을 끓이라고 국을 끓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에 나와서 정체불명의 어떤 열매를 가져와서 썰어서 국에 넣었습니다. 국을 먹는데 갑자기 먹던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죽음의 독이 들었노라고. 죽음의 독이 들었노라고.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그 가루를 그 국에 넣었더니 해독이 된 것입니다. 그 국을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또 금요일날 두 번째 주셨던 그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기적의 말씀입니다.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경건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추수한 후에 처음 거둔 곡식으로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를 엘리사 앞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주변에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먹이라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그 보리떡을 나눌 때 그 1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어제는 어떤 기적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치유 기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위대하고 존경받는 큰 용사였지만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큰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린 소자의 말을 듣고 소녀의 말을 듣고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온전하게 치료해 줍니다. 성경은 그의 나병 걸린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이 기적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 기적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들이 터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자주 일어나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사실 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필요한 우리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물질의 기적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육체의 건강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터치가 필요한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적적인 터치로 육체의 치료를 허락해 주세요. 자녀 교육 문제로 끌탕을 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진로의 문제로 또 사업으로 인간관계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터치가 필요한 이러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기적 중에 기적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장 모임할 때 영혼들이 거듭나는 기적 중에 참 기적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매년 우리 영혼들을 멕시코에 파송하고 또 열방 선교를 하는 한 주간인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열방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적도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러한 기적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의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북왕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있던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우리 귀한 지체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어떠한 형태의 기적이든지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냥 기적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무에게나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이 일어났던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들이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기적의 성기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어떤 영적인 자세를 하나님 앞에 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잘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기쁘게 우리 가운데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조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말씀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기적이 터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처음 만든 떡입니다. 처음 만든 떡. 이 전체적인 흐름의 배경을 보면 앞에 있는 기적과 연결되는 기적이거든요. 앞에 이 길갈, 이 길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갈 바로 근처에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 큰 흉년이 들었으니까 바알 살리사에도 흉년이 들었겠죠. 근데 바알 살리사는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서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비옥한 땅에서는 흉년 가운데 평년처럼 풍성한 그러한 수확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나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풍성하지 않은 수확을 거뒀지만 그 가운데 수확 가운데 처음 첫 단을 단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가져온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엘리사에게 가져왔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여기 바알 살리사의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이렇게 율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신경 쓰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어쩌면 이 흉년 가운데 얻은 곡식이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만 다 먹어도 부족할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떼서 하나님 공식적인 제사장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가져온 것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 엘리사 하나님 제사장에게 곡식의 첫 단을 가져오면 거기 그것을 그 이렇게 이렇게 곡식을 예. 뭐라 그러죠? 곡식을 빻아서 예. 죄송합니다. 곡식을 빻아서 거기에 기름을 써서 이렇게 이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소제로 드린다고 하잖아요. 소제로 일부를 드리고 그 소제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 소제는 이제 화제로 드린다. 방법으로 말하면 화제죠, 화제. 그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또 순양을 잡아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에 이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음 해에 수확 거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보리떡 20개를 만들어 가져온 이것은 자기의 농사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행위죠.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열리냐면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끝까지 고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기적을 역사하는 그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너가 하는 데까지 해봐라. 너의 어떤 마지막 종착역까지 해보고 그때 손들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제껴놓고 마구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필요한 경우에 어떤 일반적인 상황으로, 아니면 더 필요하다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적이 열리는 첫 번째 조건은 온전한 의탁, 온전한 맡김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경영하는 것에 일반적인 방법을 이루시는 것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온전히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해보려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시기를 멈추고 계시는 거죠. 우리 건강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강하게 사는 것,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잘 해서 내가 내 건강의 주인인 것처럼, 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지나치게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죽고 사는 이 문제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 저희 교단에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조금 이제 건강이, 목회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시니까 이제 교회는 굉장히 성장했지만 당신의 건강이 좀 이렇게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건강에 엄청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안 먹고 뭘 절제하고 뭘 먹고 이거 너무너무 신경을 쓰셨는데, 안타깝게도 몇 년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셔서 교회를 잘 이루고 이제 그 노년이 그 교회에서 정말 고생하신 목사님께 잘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겁니다. 나중에 그 돌아가신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신경을 쓰시면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 영양실조 돌아가신, 너무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황당했어요. 우리 건강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진다라고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살아가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녀 양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누구에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마치 자녀의 미래가 내 노력, 나의 서포트, 우리 자녀들의 노력에 따라 그의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올인. 어떤 경우는 자녀의 모든 결정을 부모가 다 해줘요. 부모가 다 해줘. 그런 것들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나중에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해야 할 거는 해야 하지만 이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까지 베풀어줘서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물질의 풍요, 물질적인 건전함, 이것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내 노력에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면 내 물질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금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큰 물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물질의 청지기로 이렇게 생활할 때 그 물질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목회에 달려있지 않아요. 저의 목회에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헌신에 달려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인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면 교회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교회가 부족해도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물질의 물질도 우리가 많이 헌금한 거 잘 아껴가지고 교회 물질이 풍요로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죠.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교회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원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개의 강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거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물질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흘러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것으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에 선교하자, 선교. 이 선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곳입니다. 자기의 휴가도 반납하고 본인의 물질을 들여서 이 선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들을 파송하면서 또 같이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죠. 또 교회는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의 일부를 떼서 그분들과 함께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구원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탁하는 것,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터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후반부에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20개의 보리떡이 왔는데 그 보리떡을 혼자 먹지 않습니다. 나누죠. 이게 나눠주는, 나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만이 생각해 볼 때 20개, 보리떡 하나가 장정이 먹고 겨우 그 요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떡인데 100명이 모이는데 20개의 떡으로 다 먹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자기 계산에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그러한 사환에게 다시 말합니다.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기적이 열렸습니까? 이 사환이 절대 순종할 때 기적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절대 순종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환은 자기 생각을 초월해야 하는 그러한 허들을 넘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계산에는, 아니 지금 20개 겨우 한 사람, 만약에 장정이 배불리 먹는다면 두세 사람이 다 먹어치울 이런 떡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라니, 내 생각과 내 계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환이 내 생각, 내 계산에 몰두돼서 그 생각을 붙잡았다면 이 기적은 그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적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자기 계산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터지는 두 번째 조건은 절대 순종의 자리라는 것이죠.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절대 순종을 가로막는 장벽이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으시겠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계산,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많이 맞는다면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많이 다르다면 그만큼 아직까지 영적으로 미숙한 겁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놓여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바로 그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기적을 터뜨려 주신다는 것이죠. 어제 나아만의 기적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가 아주 정말 위풍당당한 군대 대장관이었지만 그 갑옷 속에서는 살이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잡혀왔던 북왕조의 한 소녀가 저 북왕조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계시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셨다라면 우리 주인이 깨끗함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의 외교적인 문서까지 들고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 나라의 채통도 있고 본인의 어떤 지위도 있으니까 말을 타고 병거를 하고 아마 큰 행차로 해서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엘리사가 바로 아람 그 당시 강대국의 최고 군대 장관이 자기를 찾아왔으니 문을 열고 뛰어나와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하면서 맞을 것을 기대했겠죠.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람에서 이 치유자들이 했던 치유의 방법은 환부 위에 손을 흔들면서 이 치유를 해주는 이것을 그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집에서 뛰어나와 자기의 환부에 손을 흔들어서 자기를 치유해 줄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것을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게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저기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 화를 내는 것이죠. 분노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를 버럭 내면서 다시 가는 것이죠. 다시 가면서 뭐라고 말한 제일 첫 번째 말이 내 생각에는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죠. 아니 만약에 엘리사가 더 큰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거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려가서 목욕하라고 하는데 그거 못하시겠어요? 라는 이 말을 했을 때 다행스럽게 나아만은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귀가. 소녀의 말에도 귀가 열려 있어서 내려왔죠. 또 여기서도 열린 귀로 그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열린 귀가 복입니다.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기적이, 귀가 열리면 기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귀가 열려 있으니 그 말을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되 일곱 번 물을 담그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하죠. 일곱 번은 완전수입니다. 완벽한 순종. 완벽한 절대 순종을 요구했는데 그가 그 절대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 상황을 온전히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 중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죠.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각을 고집하겠어 라고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 문제 그대로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한가? 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경험, 내 지식, 지금 이 문제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이 상황 가운데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대체할 때 그때 거기에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선교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물질도 보내야 되고 사람도 보내야 되고 왜 이러한 일을 왜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면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왜 세상적인 개념으로 낭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는 내 휴가도 반납해야 되고 내 물질도 써야 되고 교회도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고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성전일 가운데서도 선교한다 그러면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왜 선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생각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느 게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파송하고 또 우리 지체들은 기쁘게 헌신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성도들의 비즈니스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진로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지속적으로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림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특별히 BBN 방송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혹은 무심코 건네받은 ITL 카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TL 카드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건네주고 또 건네받은 ITL 카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ITL 카드를 건네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브루스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욱석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여기저기 모관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버려지거나 방치되기를 반복하며 숱한 상처를 받았지요. 결국 상하고 찢긴 그의 영혼은 끔찍한 방식의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살아서 지금도 다른 이들에게 새 생명에 대해 전하고 있답니다. 바로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3: 여기는 911 소방구급대 42번 트럭입니다. 저희가 지금 피를 토하는 한 남자 환자를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환자가 수선화 나트륨을 마셨습니다. 하수구 청소 세제를 마시다니, 이 사람 이거 제정신이야?
2: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의 마음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모든 상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브루스 버링의 실화 간증입니다.
4: 저희 가족은 남부 오하이오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한 지폐와 인디언의 혈통으로 고아원에서 자라셨습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셨고 아버지는 정신분열증이셔서 두 분 중 누구도 네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울 능력이 되지 못하셨죠. 저는 5남매 중 넷째였는데 제가 7살 때 하루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싹 사라져버렸었죠. 한 이웃 주민이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셨는데 그날 밤 늦게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나타나셨습니다.
5: 아, 이렇게 고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사를 했는데 그만 브루스를 데리고 간다는 걸 깜빡했네요. 자, 이리 오렴 브루스. 같이 가자. 우리 애를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4: 그 버려진 경험은 저의 미래에 대한 희미한 암시였습니다. 저는 언어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들 저를 멍청하고 이상한 아이라고 봤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이엔 늘 말다툼이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8살 때 어머니가 기어이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5: 네 엄마가 차랑 돈을 다 가져버렸어. 그리고 사라졌어. 네 엄마가 우리에게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말로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젠 어떻게 하지? 난 요리도 못하는데 나 혼자서는 집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고.
4: 아버지는 우리 남매들을 한데 모으지 못하셨습니다. 큰형은 해군에 입대했고 둘째 형은 아버지 곁에 남았지만 나머지 3남매는 2년 반 동안 고아원에서 지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저를 버렸다는 그 느낌은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내면에선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너무 수치스러워 다른 이들에겐 차마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죠. 물론 저의 언어장애도 수치심에 한몫했죠. 그러다가 제가 11살 때 아버지가 저희들을 데리러 오셨고 이후 고모님이 저희 모두를 받아주고 길러주셨습니다. 그 무렵쯤 우리는 반항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의 외적인 표현이었죠. 당시 누나는 14살이었는데 저는 누나와 함께 돈을 훔치기 위해 여러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는 실수로 한 교회에 화재를 내고 말았답니다. 우리는 붙잡혔고 그룹 홈에 보내졌다가 이후 수양가정에 보내졌습니다. 저희를 맡아주신 양부모님은 크리스천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셨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제가 12살 때 우리 모두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우리를 돌보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죠. 저는 13살 때엔 난생 처음으로 담배와 술을 경험했고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가 싫었습니다.
6: 너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돼, 버릇어.
7: 그냥 그게 잘 안 돼요, 아버지. 저 딴 데로 이사 가고 싶어요.
6: 우리 이사 안 간다.
7: 제발요.
6: 대체 뭐가 문제냐? 이 집이 뭐가 잘못됐는데?
7: 집 때문이 아니라 동네에 사는 애들 때문이에요. 매주마다 그 애들과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6: 버릇어? 그런 건 문제도 아니야. 그냥 무시해버려.
4: 저는 꼼짝없이 덫에가 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집이 불에 타버린다면 우리가 이사를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13번이나 방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저는 붙잡혀서 청소년 교정시설로 보내졌죠. 그리고 몇 달 후 출소될 예정이었지만 새어머니가 거부하셨기 때문에 저는 콜럼버스에 있는 소년원에 있다가 16살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마약을 했지만 말썽은 부리지 않았습니다. 18살은 제빵사로서 열심히 일했고 그때 조안나와 사귀기 시작하며 우리는 항상 파티를 즐겼답니다. 어느 날 차 한 대가 호수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왔습니다.
8: 그래서 너희들이 그 차에 있는 물건을 싹 가져와 버린 거야?
7: 어차피 우리가 안 했어도 다른 애들이 가져가 버렸을 거야, 좋았나?
8: 하지만 운전자가 널 봤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널 찾으러 온 것도 당연해.
7: 그땐 어두웠고 우리가 네 명이라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8: 넌 덩치가 크고 외모가 인디언처럼 생겨서 눈에 잘 띄잖아. 그래도 유치장에서만 며칠 지내고 나오다니 운이 좋았어.
7: 하지만 5년 집행유예를 받았잖아.
8: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널 잘 지켜줄게.
4: 조안나와 저는 3년간 사귄 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파티를 즐기는 생활은 여전해서 우리는 항상 마약과 술에 매여 있었죠. 우리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의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9: 성경에는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인 조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싶어져요. 또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도 서로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8: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0: 저도요.
9: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과 말씀으로써 우리 마음 안의 소망을 바꾸시게 되죠.
8: 우리도 몇 번 교회에 가봤는데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0: 저에게도 전부 새로운 얘기인데요.
9: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이 태어나요.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계승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소유하도록 길을 만드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8: 전 그런 줄 몰랐어요.
9: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9: 네, 맞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그분이 성취하신 예언들이 그분이 바로 약속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확인시켜 주었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4: 우리는 그 교회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함께 기도했고 그들을 따라 몇 번 교회에도 갔지만 우리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조안나가 제 친구들과 불륜에 빠져 이혼장을 제출하면서 우리의 결혼은 끝이 났죠.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절망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리고 잠 못 이루던 1980년 어느 날 밤, 커다란 유리잔에 하수구 청소용 강력 산성세제를 채우고 저는 그대로 쭉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고 7일 동안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해 지냈습니다. 그 후 7주가 더 지났죠.
11: 아무래도 환자분의 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위가 너무 위축돼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12: 그렇다면 식도 교체 수술은 왜 하는 거죠?
11: 정상적으로 식사를 가능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2: 그럼 위장관 튜브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11: 아직은 아닙니다. 그 수술이 행해진 곳은 러시아가 유일하거든요. 저희는 환자분의 대장을 사용해 식도 교체 수술을 할 만큼의 길이를 채취할 겁니다.
12: 전 그저 고통을 끝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요.
4: 첫 번째 수술은 실패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끈질겼고 마침내 제 어깨에서 식도를 만들 만큼 충분한 길이의 부드러운 조직을 채취해냈죠. 식도 교체 수술이 끝난 후 저는 오하이오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13: 지금 뭐 하는 거니, 버렸어?
12: 맥주 마셔요.
13: 그런데 왜 위장관 튜브를 쓰는 거냐?
12: 새로 교체한 식도가 협착돼 막혀서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술 마시고 죽으려고 해요. 맥주 마시면 통증도 덜해져요, 아버지.
4: 저는 엄청난 양의 맥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인생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거죠. 그 후 새로 교체한 식도가 너무 심하게 협착되자 의사들이 새로 식도 교체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해 살았는데 저는 어느 날 홧김에 연결된 모든 튜브들을 뽑은 채 알람을 꺼놓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이 튜브를 교체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몸이 충분히 회복되자 부정연구센터로 가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했죠.
14: 동맥류가 있으시군요.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목에 발생하셨네요.
12: 네. 친구 하나가 마리화나를 좀 가져다 줘서 욕실에서 같이 피웠어요. 그때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서 피가 나왔죠.
14: 동맥류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입원 중이라니요.
12: 죽고 싶었거든요. 그때 옆자리에 환자를 보러 온 의사가 없었다면 성공했을 텐데. 온도 치질이 없죠.
14: 브루스, 여전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12: 네. 사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 일도 못하는데요. 누가 저 같은 사람 옆에 있고 싶겠어요. 심지어 개들조차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 짖는데요.
14: 제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브루스? 다음에 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제게 전화하세요.
4: 자살 기도 후 10년 동안 의학적 문제들이 여전히 저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죽고 싶은 욕구도 함께 따라다녔죠. 그러다 1990년에 결국 전화를 했고 구급차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해독을 받는 동안 의사들은 저에게 자살 경보장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병원 복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는 일주일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제 얼굴을 가려서 제가 그를 보고 있다는 걸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제 분열된 상상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얼간이었던 것입니다.
14: 앉으세요, 브루스.
12: 저는 복도에 있던 그 얼간이가 실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제가 이 지경까지 된 거죠?
14: 술은 뇌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제 생각에는 환자분이 약물 남용 그룹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완전하게 해독이 되셔야 합니다.
4: 병원에서는 주거식 재활치료센터로 가기를 설득했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제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권은 치료 아니면 죽음뿐이었죠. 저는 몇 년 동안 기도를 하지 않다가 이번엔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도와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또 다른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을 주세요.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 일이나 주세요. 인생의 목적을 주세요. 저는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섬겨졌던 작은 믿음의 싹이 이제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 싹이 자라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땅이 너무 단단히 굳고 토양이 척박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드디어 제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9: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브루스?
4: 2주 됐어요.
9: 아직도 금단 증상이 있어요?
4: 음식이요? 아님 술이요?
9: 어떤 사연이었는지 들었어요. 당신이 살아난 건 기적이에요.
4: 아마 그게 양잿물이 아니었나 봐요.
9: 어떻게 당신 상황을 놓고 농담을 하실 수 있어요?
4: 뭐 될 거 뭐 있나요? 이젠 위도 없는데요.
9: 하지만 당신은 살아났잖아요. 분명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4: 저는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죽고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잘 살고 싶어요. 마약과 술은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잘 알죠. 요즘은 어쩌면 하나님이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9: 만약 당신이 문제가 되었던 습관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네요.
4: 내가 역할 모델이 된다고? 이게 나의 일일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일까? 제가 초점을 제 자신에게서 다른 이들에게 옮기게 되면서 저의 삶의 태도와 목적에 대한 감각도 향상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저의 날마다의 삶의 정기적인 부분이 되었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저는 주님을 아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앞으로 다닐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 삶의 중심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얻은 제 생명을 제 스스로 없애려고 간절히 원한 것을 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께서 제 남은 평생을 어떻게 쓰실 수 있으신지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회복그룹은 1997년에 결성되었고 저는 리더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중독자들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회복센터에서는 우리가 모임을 갖도록 허락해 주었답니다. 그 후 그 회복센터에서 저를 채용했는데 저는 사람들을 센터로 또 센터에서 의뢰를 받은 의사들이나 다른 모임으로 혹은 법정으로 수송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정한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어떠세요, 안드레아?
9: 법정에 가는 기분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 괴상한 모자는 왜 쓰신 거예요?
4: 누군가 저에게 이 모자에 대해 질문을 하면 구원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9: 말이 하십죠. 죄송해요.
4: 괜찮아요.
9: 저는 리더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리더님은 리더님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늘 명랑하시잖아요. 저는 마약을 끊을 수 없어 괴로워요.
4: 자매님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죽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9: 예전엔 리더님도 죽는 걸 원하는 줄 알았는데요.
4: 전에는 그랬죠. 잘못된 이유들 때문에요. 하지만 그랬더라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에 직면해야 해요. 성경에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5: 그래요?
4: 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리고 자매님도 지옥에 가기 원치 않으시겠죠? 지옥은 철저한 어둠, 영원한 형벌만이 있는 곳이에요. 자, 다 왔습니다. 내일 밤 우리 모임에 오셔서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15: 제가 만약 감옥에 안 간다면 그리로 갈게요.
4: 저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2: 애청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그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미래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지금 주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말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기도로 결신하신 후 다른 누군가에도 여러분이 하신 일을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영찬, 정영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상어의 먹이가 되지 않는 비밀의 물고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제 방송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천연의 상어 축출제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상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법들이 효과가 없음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이 한 미천한 고기로부터 상어를 쫓아버리는 것이 비누로 입을 세척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물론 물총에서 쏘아지는 것입니다. 모세스솔로라는 물고기는 지중해에 사는 천천히 수영하는 외견상 무방비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쉬워 보이는 먹잇거리가 결코 천적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과학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 비밀을 알아보고자 실험실 탱크 안에 사는 상어에게 이 물고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상어가 어떤 것이라도 먹어치울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어가 이 물고기를 덥석 물었는데 갑자기 상어가 이 물고기를 잽싸게 뱉어냈습니다. 더 연구를 해보니 이 물고기는 자신의 피부에서 뿌연 세제 같은 물질을 방출했습니다. 상어가 입속에서 이 세제가 조금만 느껴져도 순식간에 상어는 이 물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고기 세제가 독성이 있기는 하지만 상어를 쫓아버리는 것은 그 독성이 아니라 세제 자체였음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상어가 길들여질 수 없듯이 우리 죄성도 길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의 필연적인 결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도 그를 따뜻하게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런던 거리를 이리저리 쏘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트는 한 교회에 무심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사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연필을 들고 그 감동을 적어갔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제3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신훈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찾아가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70대 김권사님은 이민 초기 한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인으로부터 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억울함을 참지 말고 법적으로 싸우라고 했지만 권사님은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로마서 10장 17절과 2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자리를 정리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0년이 지나 당시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중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도둑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나중에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없이 떠나시고도 그 후에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권사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일마다 식사를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 권사님 말씀하십니다. 당시 억울했지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싸우지 않고 참은 게 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괴롭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했던 것들을 풀어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명예입니다. 로마서 12장 후반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 주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 로마사회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가족에 쫓겨나거나 감옥에 끌려가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배고픈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들지만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늘 축복이 임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 한 장면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세상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악을 그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법전이었던 함무라비 법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이 나옵니다. 이빨을 다치게 하면 이빨 이상으로 하지 말라고 이는 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눈은 눈 이상으로 보복하지 않도록 눈은 눈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원수를 갚습니다. 그 이상으로 갚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도모하라 이 말은 프로노에오라고 말씀하는데 미리 숙고한다. To consider in advance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인지하고 예견하고 마련하고 미리 생각하고 돌보라라는 말이에요. 도모하라 이 말은 프로노에오인데 미리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칼로스인데 아름답고 가치 있고 덕스럽고 보다 나은 일, 공정한 일, 좋은 일을 좋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 앞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고 덕스럽게 공정한 일을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고 덕스럽고 공정한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종합에 보면은 보통 사람처럼 악은 악으로 그 이상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고 덕스럽고 공정한 일을 복음적인 생각을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가 아닌 하늘같이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같이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하늘같이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합니다.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더 져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듭나고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가치이지요. 잠언 20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우리가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롭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하고 안전에 거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18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예로서 할 수 있거든 선한 일을 깊이 생각하는 예로서 깊이 생각하고 좋은 일, 가치 있는 일, 덕스러운 일을 하는 예로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는 말은 에이레미오라고 말합니다. 화평하다, 평화롭고 지내고 평화롭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살다라는 것은 to be peaceful이라는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다, 평화, 화합을 기르거나 자라게 하거나 지켜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에이리노에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일, 좋은 일,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한다라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에이리네오라를 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지속성이고 선한 일의 지속성이고 평화로운 관계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나면 감동받으면 잠깐 자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일,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일과 진심으로 나오는 선한 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면 하고 감정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부터 나올 때,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올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일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환란은 인내는 연단이라는 캐릭터,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격으로부터 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부터 예수님 닮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신 그분의 인격으로부터 겸손한 행동이 나오고, 온유한 그분의 모습으로부터 온유한 그 모습을 닮아가므로 인해서 온유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고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살며 한두 번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일,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오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 확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5절에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갚는가? 그렇습니다. 20절이 이어집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주고 우리의 원수가 목말라면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숯불을 그들의 머리에 얹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진 일을 한 자가 그가 힘들게 하고 괴롭힘 당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가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려우면 괴롭힘을 주고 어렵게 한 사람으로부터 받아먹고 마시지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받아먹을 수밖에 없고 너무 배가 고파서 받아먹을 수밖에 없고 너무 목말라서 먹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행동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먹고 그 음료를 먹을 때 목말랄 때 음료를 먹을 때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그 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행해주면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머리에 숯불을 얹는다. 정말 괴로워서 못 견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악을 악으로, 이를 다쳤으니까 이보다 더한 것을 하려고 하는 자신의 죄성들, 눈이 다쳤으니까 눈을 눈보다 더한 그것을 갚아주려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 그런 악에게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바보같이 지면 안 된다, 반드시 짓밟아야 된다는 세상의 죄성에 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세상이 하는데 뭐 그게 문제가 돼, 그냥 그렇게 해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슬그머니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17절부터 21절을 쭉 읽어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원수를 갚아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배고파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결과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론과 같이 17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빚어지는 이 고통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가치 있고 덕스러운 일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확대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동 양식이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즉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악에게 매몰되어 가지고 악에게 자신의 악과 세상의 악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렇게 빨려 들어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라는 내용이에요. 반복도 하고 강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반복도 하고 강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해서 깊게 있게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악을 갚고 싶고 선을 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수를 갚지 못해 내 힘으로 이것을 분이 나서 언젠가는 반드시 보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캘리포니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 한 명이 돈을 훔쳐간 후에 오히려 주인 박 집사님이 자신을 학대했다고 허위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고 교회에서 오해가 생겼고 이민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하나님께 울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무고하게 나를 괴롭히고 그러고도 저렇게 잘 살고 저는 왜 다 잃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날 큐티 본문이 바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박 집사님은 한참을 울다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난 어느 날 자신을 고소했더니 그 여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기쁨보다는 가장 깊은 슬픔과 불쌍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이불과 과일, 기도카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죽이고 싶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주셔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할 수 있는데도 참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의 결론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는 지금 어떤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도전을 받고 있는가? 혹시 복수하려는 감정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오늘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서고 먼저 손을 내미는 실천을 하심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6개월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부터 새로운 7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한 일 많고 힘든 일 많고 괴로운 일 많고 정말 정반대 결론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악에게 자신해 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온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깊은 은혜의 삶들을 살게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에는 오하이오 콜럼버스 한들교회 박신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면 한들교회 웹페이지나 저희 BBN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음탕한 고멜과 그의 남편 호세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을 욕되게 살고 있어도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혹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등지고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당신의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4: 아니요.
3: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5: 14절부터 20절까지 목사님 읽을게요. 오늘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또 성경 아직 못 보는 어린이들은 귀로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요, 바울 사도가, 자기는 자족한다 그래서요. 자족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가난하다고 해서 막 죽을 것 같다, 비굴하지 않고, 또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막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게 자족이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런 일이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를 해요. 여러분들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받는 괴로움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괴로움이에요.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웠고 감옥에 갇히고 했어요. 그럴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했대요. 그럼 바울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연보를 보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힘든 일을 같이 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했으니까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를 보냈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거 참 잘했다.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있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연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연보를 보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다른 데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돈이 필요할 거다 해서 연보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연보를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다른 교회는 아무데도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면서 입구에 보면 무슨 뭐가 있어요? 예배당 입구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문 딱 이러고 오면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렇죠. 헌금함. 헌금당이 아니고 헌금함. 헌금당, 그것도 이름도 괜찮네. 헌금 바치는 집도.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인데, 목사님은 헌금이라고라는 말보다도 연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예, 연보함. 연보라는 말은 뭐냐면, 이웃과 서로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그 일에 연보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돈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다, 우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받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가 생활해야 되니까 바울이 생활해야 되잖아요. 바울에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서기 위해서 연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옛날처럼 뭐 소를 잡고 구약처럼 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연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부요한 하나님인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일부러 자기가 가난해지셨어요. 왜? 우리에게 자신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보가 되세요. 다시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연보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대신 바쳤어요. 지옥 가야 될 날 위해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걸 연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연보를 해야 되겠다. 이게 연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는 내 헌금함이 있는데 어른들은요 연보라고 봉투에 있어요. 연보. 우리 교회는 헌금이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연보, 하나는 선교. 이거는 이제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고, 연보는 예? 선교라는 것은 전도, 예, 전도하는 일에 쓰는 거고, 연보라는 것은 교회 전기세 줘야 되겠죠? 전기요금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점심때 이러면 밥 먹죠? 예, 밥 먹는 비용도 줘야 되죠. 또,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안 해요. 이것이 목사님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생활을 하는 사례, 월급도 여러분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보예요. 자, 오늘 오면서 입구에 연보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연보 한 사람. 아, 괜찮아. 손. 헌금 한 사람. 헌금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두 명 뿐이에요. 아, 연보나 헌금이나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세 명. 자, 옳지. 손 내리세요. 아, 네 명. 네 명이구나. 이 심각한 거예요. 선생님들 잘 기억해 두세요. 부모님들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른들이 연보를 하니까 그냥 이래 사는데 나중에 얘들이 커서 연보 안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연보를 하는지 알려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당에 올 때는 연보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들어와서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뭐냐면 처음에 복음 전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후원을 해요. 그 후원을 하면 그 교회는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립, 자강, 자치 이걸 할 수 있도록 네비우스 선교에서는 교회를 가서 복음 전해서 몇 사람이라도 생기면 가장 작아도 연보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없잖아요. 시골에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엄마들이 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식으로 밥을 살을 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밥 양에 살 양에 한 숟가락을 헌금을 해놔요. 그게 승리함이라고 통을 만들어둬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밥을 한 숟가락 덜 먹는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섯 식구 같으면 밥할 때마다 다섯 숟가락으로 승리함에 이 살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모으면 그걸 교회로 가져가요. 그것으로 예, 교회 비용을 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들었는데 잘 들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 헌금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면 그냥 무조건 막 퍼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자치할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보하세요 해서 목사님 인도에 가봤거든요. 인도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교회당에 오면서도 꼭 연보를 조금씩 하는 것을 봤어요. 그건 좋은 훈련이에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갈 때 꼭 연보를 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연보할 때는 그 10원 했어요. 10원. 10원. 그 다음에 5원 하기도 하고요. 5원. 그 다음에 2원, 3원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릴 때 가난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1년에 연보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가 조금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연보를 했거든요. 그럴 때 옛날에는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출석부에, 여러분 출석 부르고 출석 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어떻게 하는지. 출석부 있으면, 1, 2, 3 이렇게 번호를 쭉 써요. 그러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 있으면 여기다가 칸에 이게 52칸이 있어요. 52칸. 왜요? 1년 동안. 그래서 요 칸이 있는데, 그러니까 1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김원호. 그러면 출석, 요렇게 출석. 요절 외웠어요? 요절 외우면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전도했어요? 전도하면 몇 명 했어요?
6: 120명이요.
5: 저 거짓말 잘한다. 120명. 네 거짓말은 천국 못 간다. 전도하면 여기 몇 명 전도해요. 그럼 헌금하면 여기에 10원 했으면 10원 이렇게 적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아이들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출석하고 요절도 외우고 연보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저는 이거 잘했다고 봐요. 이게 꼭 율법을 지키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린이들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명절에 용돈을 받으면 한 10만 원쯤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10만 원 받으면요, 그걸 가지고 얼마 헌금하고 싶냐 하면 천 원 한대.
6: 천 원?
5: 네. 이건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돈을 사랑해 일만하게 뿌려요. 그러면 선생님들, 부모님들도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 구별해서 연보할 줄 아는 습관들을 들이는 게 좋아요. 오늘 내가 어른 설교 때 이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 학생들 한 3, 40명 오는데 연보하는 아이가 3명뿐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듣는다 하면서 자유라는 것은 그런 걸 자유라고 안 해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안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삶이에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자유지. 야, 헌금 안 내려도 된다더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청년들! 직장생활 하면서 제대로 연보 안 하잖아요. 그건 돈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그걸 알려줘야 돼요. 저야 한 15, 16년 하면 이제 은퇴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연보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초창기에 바울의 복음 전할 때 빌립보 교회만 연보를 해서 함께 참여하고 다른 교회는 웃었다 이 말이에요. 16절,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냈다. 두 번이 많이 한 거예요? 작게 한 거예요? 사실은 적게 한 거예요. 두 번 한 건데. 그런데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하지도 않는데 빌립보에는 내가 다른 동네가 다른 마을에 갔을 때도 한 번 보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보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 아니에요? 혼자 일하고 살 수 있어요. 바울사도도 혼자 일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일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연보를 보내니까 일 안 해도 복음 전하는 시간을 덜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보하라고 내가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보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 정말 놀라운 거죠? 헌금을 하면 손해잖아요. 헌금 한 것만큼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유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연보 보내라 잘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보를 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셨어요. 이 마음을 알란 말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주니까 와서 아무 의미도 느낌도 없이 그냥 헌금에 돈 천 원 탁 넣고 와서 헌금했다,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연보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의 온몸으로 지금 연보하러 다니고 있어요. 전도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바울사도 당신은 일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시간을 빼앗기니까 우리가 당신 생활비를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해서 나중에는 바울이 정말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보 보낸 거 참 감사한데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꼭 돈 달라고 하는 소리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연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보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연보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연보하지 마세요.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고 그냥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체면상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런 연보를 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이 나의 연보가 되어주셨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는 이게 연보가 되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출석부 만들어가지고 헌금 얼마씩 적을 거예요. 이건 습관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상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법이 아니라 왜 우리가 연보하는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세 살짜리 아이스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라. 지각하지 마라. 말씀 똑바로 들으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미련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매를 때려야 정신을 차린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옛날에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하러 가서 한 10년쯤 전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실 연보는 복음 들으면 줄어드는데 진짜 은혜를 받아 연보가 늘어나야죠 했더니 갑자기 목사님 우리가 11조하고 헌금에 질린 사람인데 왜 그 말씀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쁜지 헌금 안 한 게 기쁜지 복음 듣고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기쁜지 헌금을 안 하게 돼서 기쁜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을 사랑한 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풍부하다. 또 빌립보에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연보해달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아니었어요. 아, 복음을 전해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의 연보가 되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당신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세요. 우리가 연보를 보낼게요. 그냥 바울이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연보는 은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연보하러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내서 예수님 자신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연보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옥 가야 될 내가 예수님이 연보하신 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해요 라고 한 것이 연보예요. 그게 성교 헌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풍부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놀랍죠? 연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헌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연보가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헌금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5만 원 바칠게요. 하나님 5만 원 바칠게요.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네, 5만 원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좀 주세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런 연보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연보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가난해서 나는 500원밖에 없어요. 어떤 친구는 5만 원 하는데 100분의 1이지 500원. 나는 500원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요. 500원을 연보를 하면요. 그 500원 연보한 사람이 5만 원 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돈을 받으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연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19절.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가난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먹고 살 것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설 것을 필요로 채워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문제예요. 다 돈을 벌면, 이건 내 거, 내 거, 내 거, 다 설 거 챙겨놓고, 나머지 찌꺼기 조금 남으면 체면상 조금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이 1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1등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1등인지 한번 순위를 정해보세요. 예수님이 1등인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몇 등인지, 첫째 돈, 둘째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가 돈 주니까, 셋째 친구, 넷째 뭐 다른 사람들, 뭐 폰, 게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서열에 몇 번이에요? 태경아, 예수님이 네 생활에 몇 번째고? 잘 모르겠지? 너무 멀어서, 그제? 우리는 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어려운 가운데, 빌립보기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 연보로 보는 그들을 향해 내가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원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보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연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 풍산 열매가 가득해질 것이며 또 여러분들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돈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찬송하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보하는 일이나 살아가는 모든 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연보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연보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섬기라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어느 분의 삼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또 다양한 추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기리는 추도사 모두에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예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무기도 들지 않고 위생병으로 참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이 삼촌이요, 그분의 용맹함으로 높은 무공훈장을 받았던 또 그런 때도 있었대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억한 것은 전쟁 중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던 사랑의 섬김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한 대로 사심 없이 남을 섬기는 삶을 평생 살았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간에 종노릇하라. 종들처럼 서로서로 섬겨주라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망가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본성과는 전혀 다른 이런 이타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그 섬기는 마음이 오는 거죠.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실 때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궁극적인 희생을 그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겨준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가족이 우리들 옆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완전한 혼을 보이시고 저희들을 위해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이솝 우화로 잘 알려진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전 6세기경에 그리스에서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하면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재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이 루디아 왕이, 이분은 굉장히 돈이 많은 왕이고 또 이 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왕입니다. 이런 왕이 이 이솝의 천대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좀 어려운 문제 한 가지를 냈습니다. 내일까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것을 가져와라. 그것을 가져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노예 신분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솝이 왕에게 와서 차용증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이 이솝에게 금 3천 달란트를 빌려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왕이 대발로발하면서, 네 이놈아, 내가 언제 너에게 돈을 빌렸단 말이냐, 이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 재치로 살기로 했다는 스토리.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빌리지 않은 돈을 빌렸다고 할 때 화를 낸 것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빚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빚을 지게 되면 짐을 느끼게 되고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떤 통계자료를 봤더니 미국 대학생들의 3분의 2가 이 학자금 대출 빚을 아는 채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 전체 대학생이 대출로 받은 빚이 9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그렇게 많은 빚을 대학생들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일 크게 고려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키나 외모가 아니라 대출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빚에 대해서는 다 민감합니다. 이런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한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빚인데, 오늘 같이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은 빚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빚을 지면 안 되지만 반드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고 가야 될 빚, 그 빚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이 하면은 그것을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마도 오늘 이 8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7절을 받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말하면서 특별히 7절에서는 이 탁스와 관세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수입에 대한 응당한 그 세금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국가에 대해서 지고 있는 부채가 있다면은 그것이 어떠한 금액이든지 부채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뿐만 아니라 이 사회나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면 빚을 남겨두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빚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다른 빚은 다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빚은 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빚을 져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빚 없이 사는 분이 계신가요? 우린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빚을 아는 채 태어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성장하는 과정에도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빚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평생 갚는다고 하더라도 모자란다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알게 되겠더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어릴 때는 부모님께 충분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한 것이 많고 불의한 것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갚는다고 하지만 날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우리 인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나같이 악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기 시대 알렉산드리 서사에게 했던 교부 중에 하나인 오리게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매일 갚아야 할 그러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만 아무리 갚고 갚아도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영원한 부채가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갚는다고 하지만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사랑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인데 이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합니다. 다른 부채는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주지만 사랑의 빚을 지는 경우에는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 하는 만큼 우리 삶은 더 아름답게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났고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생애가 사실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그 이후부터 죽는 순간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까지 넘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향한 그 행진에 단 한 번도 멈춤이 없었어요. 그 결과 소아시아 지역과 온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엄청난 복음의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명예욕 때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취욕 때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역을 이루었다고 하는 성공주의에 취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14절의 고백이 하면은 바울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위해 전심전력에 달려갔던 근본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Love of Christ compels us. 그냥 나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나를 강권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동력이 그를 움직이게 했고 장애를 뚫게 했고 참된 열매를 향해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평생 동안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복음의 꽃도 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의 빚을 갚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도 해보게 되고 교회도 더 아름다운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 이것을 깨달아야지 이 사랑의 빚진 자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다뤄왔던 로마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유대인에게 빚을 졌나요? 사도 바울이 언제 헬라인이나 버베리안들, 이 무식한 그와 같은 야만인들에게 빚을 진 적이 언제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 1장 14절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비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본인이 피를 졌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이 지불할 필요가 없고 찾아갈 필요가 없지만 이방인들에게 진빚을 안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더러운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디모데전서 1장 14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근데 동시에 바울이 알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신 은혜라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하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죄에게 이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인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인식이 있어야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설사 많은 일들을 이룩한다고 할지라도 자랑 없이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뭔가 좀 하게 되면은 자꾸 자랑하려고 하죠.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한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은혜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자랑하지 않았고 설사 고난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흔적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되면 설사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를 얻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조서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KTF라고 하는 한국의 통신회사죠. 전화회사의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 최고의 마케터, 이 상품을 만들어서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가 된 분입니다. 이 샴푸와 린스를 합쳐서 하나로 샴푸를 만든 사람.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라는 뜻으로 2080 치약을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의 마케팅 그 분야에서는 정말 경이롭다고 할 정도의 그런 많은 업적을 세운 분이 조스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와 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래요. 원래 이분은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 진학을 못하고 학비도 면제가 되고 졸업과 동시에 직장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군대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군대 가가지고 군인으로 생활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하는 중에 수류탄을 잘못 던지는 바람에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자리에서 혼자라든지 쓰러지고 나중에 육군 통합병원에 눈을 떠보니까 손 한쪽이 없는 몸이 그냥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친구였대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군대 남자가 군대 가고 나면 가끔 변신도 하고 그러는데 건강해도 자기와 결혼할까 말까 하는데 손 하나 없는 장애자를 과연 사랑할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여자친구였대. 여자친구 연락을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질문을 하고 싶지만 못했어요. 혹시 물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한참 후에 그냥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물었을 때 그 자매님이 고개만 두 번 까딱 그렸대.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매일 병원에 출근을 해서 병간호를 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와 결혼하겠다고. 사실 아버지가 반대하고 집안이 난리가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손을 잃었을 때 엄마가 어떤 태도 보이길 원하느냐. 나는 이 사람의 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사랑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성환 그 당시는 형제죠. 형제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조수환 씨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한 것이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이 여자를 행복하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가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걸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 장이 자라고 직장에 갔더니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수모와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KTF의 부사장까지 오르고 지금은 중국에 사업을 하면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 사역도 감당하는 그런 분이 됐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일어서게 했을까요? 무엇이 달리게 한 것일까요? 비록 그의 손은 망가졌고 그의 육체 자체는 불구자가 되는 여와 같은 환경에 처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사랑하는 자가 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있다. 이게 그를 일어서게 하고 달리게 한 것입니다. 어려움과제의 삶 속에도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깨어져도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신되어질 때에 이 사랑이 나를 붙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절망이 나를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나를 가로막아도 그것을 이뤄 극복하고 일어서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어려운 인생 여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이미 주어진 이 사랑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려면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사랑에 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실행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개의 구호라기보다는 실제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반드시 액션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것을 소개하면서 십계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결코 율법을 리젝트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지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진정한 완성, 진정한 성취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소개해드린 이 계명 외에 또 다른 계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요약할 때에 딱 두 개로 요약을 하셨어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말고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많은 종류의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613가지나 됐어요. 613가지나. 그러니 그들이 인생을 산다고 하죠. 율법이 그 묶어주는 그 결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많은 613가지의 율법을 예수는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얼마나 심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을 총요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애매할 때가 많고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사랑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모자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관계성의 결핍이 생기기도 하고 물질의 결핍이 생기기도 하고 안정이나 또 자존감이나 만족의 결핍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결핍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어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주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기는 그런 잔치죠. 뱅퀴스죠. 큰 피스트죠. 어떤 분들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일 첫 번째로 방문한 것이 혼인잔치집인가 그렇게 의심을 표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건 사실 단순한 혼인잔치가 아니라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 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국의 삶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상징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항상 천국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산 꼭대기에서 천국을 말하면 안 된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그곳에 가서 참 천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갔더니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매비 처음에는 충분히 준비한다고 준비했겠지만 아마 손님이 더 많이 오셨는지 아니면 준비한 양이 적었는지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반찬이 좀 떨어진다든가 음식이 좀 떨어진다든가 뭐 다른 것이 좀 부족한 것은 오케이예요. 근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결정적인 래킹이에요. 그게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손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평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가 있는 것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물질이 좀 부족한 것 오케이예요. 집이 좀 작은 것 괜찮아요. 좀 불편한 것 뿐이지. 환경이 조금 척박한 것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는 빠지면 안 돼요. 이 결정적인 래킹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게 다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재정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시설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직력이 조금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조금 빠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십자가가 빠진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빠진다면 이건 치명적인 래킹이에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집이 작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바로 알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재벌처럼 살아가도 사랑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상처받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 아니든 사회 속이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아니든 참된 사랑을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최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항상 차선책이 아니고 최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라 그러고는 상처주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의 특징을 나열할 때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례하게 말하는 것,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작은 일에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내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최선을 내가 보고 나의 최선을 주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때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쓰다 남은 시간 우리 위해 주시기 오셨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생명보다도 귀한 분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구호로만 그저 건성으로 나의 모든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잡지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어떤 여대생 한 분이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남자는 여대생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여대생의 마음을 좀 받아보려고, 이끌어보려고 초콜릿도 사주고 의자도 빼주고 하여튼 뭐 별시도를 다 했는데 그럴수록 여자는 오히려 이 남자를 느끼하게 여기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6층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쉬려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뭐가 생각날까요? 따끈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굉장히 위험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생각이 났는데 6층에 보니까 커피 머신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커피를 뽑을 수가 없어. 커피를 뽑으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6층에서 1층까지 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본 그 남자가 손살같이 1층으로 내려가서 커피 두 잔을 들고 왔어요. 너무 빨리 뛰어온 탓에 그 커피가 쏟아져서 손목에 커피가 쏟아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을 입은 듯한 그 두 손으로 그 자매에게 커피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뛰다가 많이 흘렸어. 그리고 쏟아질 줄 알고 아예 두 잔을 뽑았지. 두 잔을 합치면 한 잔이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고도 감동 안 받을 여자가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대생은 두 가지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그 남자를 미워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두 잔을 합쳐서 한 잔을 만들어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 잔의 커피를 그 비 오는 날 함께 나누어 마시다가 마음이 맞고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 여러분,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베스트를 다하는 거예요. 나의 전심을 다 쏟는 것입니다. 내 손에 화상을 입고 내가 그 커피를 마실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것, 이 최선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이 아파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피 흘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을 입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살아나게 된 존재이고 이 사랑 때문에 진정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얻게 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사랑을 바로 아는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날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분이 가장 소원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되겠어요? 날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기꺼이 그분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린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열매를 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보신 뉴스일지 모르지만 지난 주간에 CNN을 통해서 혹은 야후에 계속 이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가 지난주 뉴스에 계속 떴습니다. 존 알렌 차우라고 하는 26살 난 청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될 때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미국의 한 여행자가 그 인도 밑에 있는 섬입니다. 일종의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섬인데요. 그 센티넬이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에 들어갔다가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쏜 화살에 죽임을 당했다. 이게 사실은 처음 뉴스가 떴을 때 그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투어리스트가 아니에요. 미셔너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그분은 캔자스시티에 있는 올 네이션스라는 선교단체 출신의 선교사로서 26살이니까 아직 꽃다운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섬 안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와 이 담을 쌓고 누구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 안에서 나온 사람도 없고 모든 인류 문명과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는 트라이브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고 하면은 첫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인디안 아이 하나가 화살을 쐈대요. 그 죽이려고 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또 지금까지 그 모든 히스토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잘 알면서도 그는 결국 들어갔어요. 그리고 11월 17일 그는 화살을 맞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를 죽인 시신을 인디안들이 끌고 다니는 것이 보였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형제가 그가 죽기 하루 전날 보냈던 메일이죠. 본인이 쓴 일기인데요. 이런 내용의 글을 그는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You guys might think I am crazy.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이 내 생명을 걸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저들 안에 들어갔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Don't be angry at them if I get killed.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죽인 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I will see you again. 당신들을 천국에서 저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좀 도전이 됐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 보지 못한 복음에 들어가 보지 못한 거.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저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 본인은 그것을 자기자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청년은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청년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한 청년의 죽음이 언젠가는 닫혀있던 그 섬에 복음의 문을 열 것이고 그들 모두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가 복음화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1866년도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경책 한 권 들고 들어오다가 대동강변에서 피 흘리고 순교했어요. 그가 남긴 것은 성경책 한 권 남기고 한마디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순교에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계기로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게 된 근본 이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부흥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앞서간 선조들이 흘린 피의 눈물 때문에 그들이 흘렸던 피의 순교의 눈물이 오늘 한국교회를 있게 했고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재단이 저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게 된 근본 이유, 내가 살아나게 된 근본 이유, 내가 오늘 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된 근본 이유가 누군가가 흘린 피의 역사 때문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고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 남은 일평생 동안 평생을 이 사랑의 부채자로 이 복음의 부채자로 살아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문명이 아닙니다. 컴퓨터나 전기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전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셔서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를 남기시고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보았던 가장 위대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성환 강사의 수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장식은 다 빼고 본질만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사학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후반부에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함께 나누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 이 성경 강의 시간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삽니다. 그죠? 근데 이 육체의 딜레마는 언젠가 자신이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활동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육체의 모든 세포는 흩어져서 자신의 본향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음을 부인하면서 살지만 죽음이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의 육체는 해체되어 흙이 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갓난아기 돌잔치를 하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축하한다고 하지만 사실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인간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오랜 동안 생명체로서의 상태를 지속하고 싶은데 육체는 흙이 되고 마는 자신의 그 유한성, 그 모탈리티, 그것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이 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번호표를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 번호표에 돌아올 날짜가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난 며칠 남았구나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근데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게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쩌면 가급적이면 흙이 피하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몸에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리마인드하는 거니까요. 죽음을 상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도시 문명은 어쩌면 두꺼운 아스팔트로 흙을 덮고 그 위를 두툼한 고무창이 달린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가급적 어쩌면 흙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자리에 정착해서 도시 문명을 만들어낸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죽음의 두려움을 피해보고 싶은 집단 무의식이 어쩌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죠. 같은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서로 뭉쳐있으면 좀 두려움이 덜하지 않습니까? 흙을 피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흙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죠. 올라가야 합니다. 죽음을 상기시키는 흙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 잠시 불안이 완화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인간의 현실은 높아지는 세상, 상향주의의 세상, 그렇죠? 높은 곳을 향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상향주의, 높아지려고 하는 이 문화, 이것은 그 배경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요. 바벨탑을 짓게 된 인간들의 그 동기는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죽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몸이, 흙으로 지음받은 이 몸이 흩어져서 다시 흙이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한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있는 이 트레저리를 한번 좀 극복해보자.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자. 그런 노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흙을 높이 쌓아서 흙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이 흙이라는 것은 부서지고 흩어지는 성질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서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불에 굽는 겁니다. 흙을 가마에 넣고 불에 구우면 단단한 세라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렇게 창세기 11장은 이야기합니다. 쌓아올린 이 벽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역청을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역청이 뭡니까? 시멘트의 일종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떠난 이 바벨의 우르 땅에 지금도, 예? 지금 이 이라크 땅인 그곳에 가면 남아있는 그 지구랏에 보면 그것은 불에 구운 브릭, 벽돌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불로 구운 그 브릭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라크 땅에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지만 그 지구랏을 지은 인간들의 육체는 모두 부서지고 흙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상향주의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개인적인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해서 우리가 뭐 금욕해야 하고 절제하고 또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만 해석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큰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저는 죽음이 두려운 몸의 패닉 상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 베드로는 지금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지형들 보면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들입니다.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전했던 것이죠. 당시 최고의 높은 문명을 자랑했던 그 로마의 문화, 로마의 가치관, 그 로마의 세계관 그 아래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현재 현존하는 최고의 선진국,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치관, 문화, 또 세계관 그 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로마의 가치관이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주입되는 그런 세상에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은연중에 끊임없이 이 미국의 가치관, 이 미국의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주입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 시스템, 그 체제 속에서 그것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랑하는 나그네요, 거류민과도 같은 성도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한 마리의 연어가 여러분 물기를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로마에 높아지고자 하는 이 세계관에 순응하지 말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왜 이래야 하지? 질문하고 저항하라고 베드로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 분위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내달리고 있는 그 길, 그 넓은 길에 대하여 왜 세상은 이래야만 하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왜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왜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모색하면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사다리가 있습니다. 끝도 없이 높은 까마득하게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그 사다리 소셜 레더 그렇죠? 그 위를 사람들이 저마다 타인의 어깨와 또 머리를 짓밟으면서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좁은 사다리 위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라고 또 그렇게 높은 곳에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그 사다리에서 뒤처지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고 그것은 열등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어쩌면 중심을 향해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라고 주입받으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의 전부라고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그렇게 주입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스펙을 더 올리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나의 가치를 최고로 올려놓는 그것 그럼 이것은 학벌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력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권력,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 중심부에 서게 되는 그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잠시나마 누리고 있고 또 잊고 싶은 그 죽음을 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잠시 누리게 되는 이 생명을 조금 더 인핸스 시켜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 그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배우게 되나요? 학교에서 배웁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배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배웁니다 쇼핑센터에서 배웁니다 전철역 광고판에서 배우고요 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은연중에 이 세상의 이 상향주의 가치 올라가고자 하는 그 세계관 것을 주입받습니다 반복해서 주입받은 생각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요 그렇게 굳어진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요 또 가치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되고 또 그 마음의 방향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아마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번은 월말고사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뭐 매달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월말고사라고. 아,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월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지금 앉아있는 자리의 배치를 다 바꾸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다 키 순서대로 앉았거든요. 그래서 맨 앞줄에는 제일 키가 작은 학생부터 이제 그때 뭐 한 반에 뭐 70명 가까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맨 뒤에는 이제 뭐 키가 큰 친구들이 뒤에 앉고. 좀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예. 네. 그래야 이제 뒤에는 아이들도 다 앞에도 보이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앉았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 이름을 호명을 합니다. 복도에 다 나가서 이제 줄을 서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부르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맨 앞자리부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이제 호명되는 대로 학생들이 다 자리에 앉고 나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순서는 뭘 것 같으세요? 이번 월말고사 학급 등수로 앉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뭐 저같이 그냥 뭐 있다가 아휴 나 뭐 어차피 볼리비아 갈 건데 그랬던 사람도 충격이었는데 갈 곳도 없는 그들에게 그곳에 정착해야 되는 그들에게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죠? 아, 그런데 상상이 되세요? 아, 지금까지 몰랐는데 저 친구가 나보다 등수가 높구나. 아, 저 친구는 나보다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저 뒤에 있는구나. 응? 그러면서 모든 친구들이 친구들의 등수가 몇 등인지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의 등수가 모두에게 밝혀졌습니다. 누가 우리 반 1등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때까지는 몰랐거든요. 자기가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반 1등인지 알게 되었고 또 누가 우리 반 뒤에서 1등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저마다 마음속으로 앞줄부터 숫자를 마음속으로 셌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이었던 친구들 동균이, 창훈이, 경철이, 수영이 그들의 이름이 이제 숫자로 대치되었습니다. 3등, 17등, 43등, 52등으로 그렇죠? 지금까지는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친구였습니다. 그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앞줄 아이들은 앞줄 아이들끼리 또 뒷줄 아이들은 뒷줄 아이들끼리 그렇게 놀게 되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이 우쭐해하는 모습도 보기에 민망했고 맨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의 풀이 죽어서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는 것도 민망해서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반 친구들의 인간관계는 아주 심각하게 파괴되었겠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한 학년에 10반이 있는데 우리 반이 그 월말고사에서 꼴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야단을 맞았고 그래서 화가 난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뭐 33년 전 일인데요. 그때 복도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이 좀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것은 참 비인간적이죠. 그죠? 관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33년 전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 곳곳에서 지금은 성적순은 아닐지라도 또 다른 어떤 순서대로 다른 어떤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어려서 그땐 중학교 1학년일 뿐이어서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일인지 그때는 몰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면서도 그것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상향주의, 이 상향주의 사회는 또 경쟁 사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쟁이 뭐예요? 남을 이기고 남 위에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제한, 자리, 한정된 자리, 또 제한된 자리를 내가 먼저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밀쳐내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 그럼 이것이 경쟁입니다. 그죠? 뭐 지금 저는 선의의 경쟁,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대학 입시 경쟁에서 누군가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정원이 30명 뽑는데 거기 300명이 지원하면 나머지 270명은 불합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구도. 취업 경쟁에서는 5명의 신입사원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하면 95명은 탈락해야 되는 그런 경쟁 구도. 남이 탈락해야 내가 합격하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있죠.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스포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메달 하나를 놓고 올림픽 운동 선수들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메달 수여식 때 금메달을 받은 선수는 한 명이죠.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은메달, 또 세 번째 동메달 섭니다. 애국가는 1등만 틀어줍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생각해보면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금메달을 제일 꼴찌에게 주면 안 될까요? 1등은 이겼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로 이미 마음에 충분한 보상을 받은 거고, 4년 동안 그토록 노력했는데 꼴찌한 사람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 금메달을 주면서 이건 네가 받아라, 이거라도 받고 내 아쉬운 마음 달래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출신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사회적인 지위가 크게 결정이 되고 사람이 평가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학교 출신,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을 보는 편견이, 또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좀 이러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때 좀 뭔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공부에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까 전국에서 그에 제일 공부 못한 12학년 학생을 하버드에 보내면 어떨까요? 좋은 대학 가서 배움의 즐거움을 이제는 좀 느껴보라고 말이죠.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이름을 좀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 해는 좀 와이오밍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이름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좀 부르고, 알래스카에 있는 요리학원이 어느 해에는 MIT가 되고,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요? 아유, 목사님, 저희 딸이요, 이번에 알래스카, 아니, 여기 하와이 마우이에 있는 콜롬비아에 입학했어요. 아,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반응이요. 또 하나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12명 모두 함께 여리고성을 정탐했지만 그들의 보고는 10대 2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을 말해보거라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왕의 좌우에 앉게 하는 권세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와 으뜸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종이 되고 마침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모름지기 주님을 따르는 자의 소원은 주님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0: 세계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